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얼마나 최신형인가요? 저는 진짜 언제부턴가 이런 무력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차피 있어도 그 기능들을 알차게 다 쓰지도 못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화기 바꾸러 갈 때면 그제야 어머 내 전화기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기능도 있었네? 한참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있는 분들이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기계만 사서 직접 뭐 심 끼우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최신형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뭐 조금씩 기능이 많은 것들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니까요. 어차피 자유자재로 뭐 정말 다 잘 쓸 거 아니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더라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요.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그거 없이도 살았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있으면 더 좋고 편리하겠지만 좋겠지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어떤 큰 지장이 생기진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마다 조바심 내고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도 꽤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 함께 꺼내 듣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그리고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공통된 선택을 한다. 시도하기보다는 주저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멈춰 있을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대학원 첫 학기를 보내던 때에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기에 가슴이 콕 내려앉았다. 결국 그 다음 학기부터는 취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얼른 안정을 찾고 싶었다. 능력만 된다면 부모님의 채무를 모두 해결해드리고 싶었다. 다행히 취업을 했다.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였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이후 안정은 내 인생의 구호처럼 되어버렸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안정만 찾으려는 경향이었다. 작은 모험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매달 받는 월급을 믿고 안주하고 싶었다. 열정도 치열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건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다. 시도하지 않으면 한계를 외면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 얼마나 안전하고 속 편한 말인가.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 안정에 대한 집착이 내 울타리를 좁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안정에 머물렀다기보다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정체시키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크게 흔들렸을 때 가장 많이 자랐다.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친구관계나 가족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무너졌을 때, 예외 없이 나는 답을 찾아가며 많은 것을 배웠고 몰랐던 내 감정을 깨닫기도 했다.

유리상자 나를 찾아서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혜령의 후회하기 전에 읽는 심리학이었습니다. 걱정과 후회를 반복하던 심리상담가의 17년간 공부하고 상담하며 깨달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끄고 지금 내 삶에 집중하는 법을 담은 책이라고 하네요. 저자는 20대 중반이란 젊은 나이에 힘든 투명 생활을 하던 한 친구를 지켜보면서 죽음이 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앞둔 일이 버겁게 느껴지면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내 인생에 뭐 이제 얼마 정도 남았다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뭐 그렇게 가정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전전긍긍하고 있던 문제들도 보이고 정말 관심을 둬야 하는 소중한 일도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20대, 30대 정도에 한정할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임백천의 커피송 함께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은 최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밤에 비가 와서 깨끗해졌다는 얘기도 있고 비가 안 와서 덥기만 더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어제 아래 위쪽이 많이 달랐죠. 한은수님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좀 힘드셨다고요. 아이고, 이 계절의 감기가 추운 계절의 감기보다 더 힘든 거 알죠. 빨리 나으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일단 잘 드시고 쉬는 것부터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황금배련님 어서 오십시오. 밤새 내린 비로 오늘 아침은 시원하네요. 이제 장마로 접어드니까 다들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부산갈매기님은 해운대 수욕장 개장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개장 시기가 예전보다 좀 달라지거나 또 폐장 시기가 늦춰지거나 뭐 그런 변화가 있나요? 워낙 이제 예전하고는 좀 더위 시기나 기간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도광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월 30일에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리고 비우고 왔는데도 아직 버릴 게 많네요. 장마가 시작되니까 다들 안전, 건강 유념들 하시고 힘찬 하루 시작합시다 하셨는데 그래요. 진짜 이사는 그래요. 정말 이건 반복 학습을 해도 또 반복해서 이사 가서 버리게 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한 두 번, 한 그 지금으로부터 한 두 번, 뭐라 그래야 돼요? 지난 이사 말고 그 전 이사. 아우, 이렇게 어휘력이 딸려지고 있네요. 그 이사할 때 진짜 제가 완벽한 이사를 했다고 자부했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왔다. 이제 이사 가서 손댈 거 없다. 없기는요. 이사 가서 진짜 한참 더 이건 왜 들고 왔나, 왜 이거 지고 왔나 반성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사람이 짐을 쌀 때 마음가짐하고 이제 풀어놓고 봤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서일 거예요. 짐을 쌀 때는 아우 저것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풀어놓고 보면은 너는 왜 따라왔니?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얼른 정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보송보송하게 장마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신복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하셨는데 그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웃을 일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향기님,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필 콜린스 어게인스트 더 라지였습니다. 1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8318 쓰시는 분. 요즘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생겼나 봐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뭐 별일 없는 것에, 이벤트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무료해하고 하루하루가 똑같아 라는 불평도 하지만 힘든 일이 좀 생기고 그러면 무탈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102 쓰시는 분 상은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차미수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가제보의 I like shopping 듣고 싶다고 하셨죠.

가제보의 알렉 쇼팽 전해드렸어요. 은영님이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었나 봐요 라고 들으면서 주셨네요. 자, 그리고 2부 끝곡은 도광택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곡성교당 평타원 김흥선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5401 쓰시는 분도 네 문자 봤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딱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때예요. 덥고 장마도 왔고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명반 함께 듣는 날이라 조금 서둘러서 명반으로 함께 가볼까요? 그 전에 함께 할 노래 남궁옥분의 알게 될 거야 들을게요.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96년에 발표된 이소라 2집 영화에서처럼 앨범입니다. 정규 1집의 대성공 이후에 발표한 앨범이고요. 직접 프로듀서를 맡아서 음악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딱 기억하실 그 노래 기억해줘가 크게 히트했고 청혼은 또 말을 뭐하겠습니까. 음악성은 기본이고 상업적인 성공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잘 잡은 앨범이죠. 이 집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반 재킷 표지도 아주 독특했죠. 재킷 표지뿐만 아니라 부클릿에도 각국의 이미지를 구현한 삽화를 넣어서 음악의 그 회화적 형상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재킷 그림은 2001년에 발매한 이소라의 라이브 컴필레이션 앨범 표지로도 한 번 더 썼네요. 자,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셀프 프로듀싱 앨범이라는 점일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찬용, 김광진, 김동률, 김현철, 김영석, 유희열, 조규만, 조규찬 등등 이 쟁쟁한 뮤지션들이 작곡과 편곡자로 참여를 했지만 이소라는 직접 프로듀서로 나서서 전체를 조율하면서 음반을 완성합니다. 김동률이 만든 너무 다른 널 보면서를 제외한 8곡의 가사를 모두 이소라가 직접 썼고요. 이 중에 기억해줘는 허승경과 공동 작사를 합니다. 이소라 자신이 아카펠라 재즈 그룹 낯선 사람들 출신임을 상기시키듯이 앨범의 처음과 끝에는 재즈풍의 곡을 넣었고요. 앨범에서 가장 히트한 이 김광진의 곡 기억해줘는 초창기 이소라를 대표하는 발라드 중 하나죠. 그리고 김현철이 만든 노래 청혼은 경쾌한 삼바 리듬에 스며드는 맛깔나는 브라스 연주가 인상적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낯선 사람들의 동료죠. 고찬용이 코러스로 참여합니다. 앨범 타이틀 영화에서처럼은 사연이 있어요. 이소라의 설명에 따르면 수록곡 중에 쉼이라는 곡은 홍콩 영화 아비정전의 심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고요. 화라는 곡은 역시 영화 캘리포니아를 보고 느낀 분노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썼대요. 자, 이런 2집을 거쳐서 그 다음에 3집에서는 본격적으로 락도 시도를 하는데 그 예복편 같은 곡이 이제 수록된 화나 불황자 같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이외에도 너무 다른 널 보면서 그리고 복잡해 뭐 이런 곡도 수록이 돼 있네요. 자, 세 곡을 듣겠습니다. 이소라의 쉼, 기억해줘, 청혼.

이소라 이 집에서 세 곡을 들었습니다. 쉼, 기억해줘, 청혼 이렇게 세 곡을 들었죠. 우리 8439 뒷번호 쓰시는 분이 30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세트 테이프로 이소라 3집을 들었었어요. 기억해줘란 곡이 이게 2집이거든 2집. 그렇게 이게 헷갈릴 수 있죠? 그럼요. 얼마든지. 예, 기억해줘란 곡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원치 않았던 학교로 배정받아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던 고교 시절의 유일한 벗은 그 당시 히트곡들이었습니다. 음악이었군요. 음악.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그렇고 뭐 모든 어떤 일상에서 내가 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요. 이걸로 마음 달랬어요. 그 이것이 대부분 음악이고 그 시대의 대중가요고 뭐 그럴 일이 많죠. 그런 경우가. 학교에서 이 당시에 그 요즘 친구들은 뭘로 듣나요? 폰으로 듣나요? 요즘은 그렇겠죠? 만약에 듣는다면 그때는 이제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들 수 있는 플레이어를 휴대용을 들고 와서 듣는 게 이제 최고의 뭐랄까.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MP3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예쁘게 생긴, 전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건 뭔데 저렇게 삐삐도 아니고 저게 뭘까 했는데 이제 MP3 플레이어가 아주 그냥 또 다양하게 나왔었죠. 그때 그렇게 음악 들었던 거 오랜만에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문자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 속엔 얼마나 보물 같은 추억의 그 애창곡들이 많겠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다른 쪽으로 많이 샜지만 아무튼 이소라 이 집 함께 했고요. 자, 3부 끝곡으로는 우리 8318 쓰시는 분, 힘든 일이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김학래의 슬픔의 심노 원하신 노래는 지금 준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은 향기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레몬트리 박혜경의 목소리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274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이소라의 앨범 CD로 갖고 있었는데 그 CD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CD도 옛날에 LP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다 디지털 음원으로 들어서 그럴까요? 이 소장의 멋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아, 6428 뒷번호 쓰시는 분 현경님도 와 계시고요. 또 김정태님도 어서 오십시오. 제리님은 어제 방송 끝날 때쯤에 그 문자 소개해 주시려고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을 아는 저만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9248 쓰시는 분 701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이소라의 청혼만 알았는데 기억해줘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곡들은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아니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목요일이 기다려지네요. 히든트랙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의 신청곡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즈 준비했고요. 그리고 권용섭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까지 두 곡입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먼저 들으신 노래는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즈였습니다. 현동수님도 비가 오려는지 전주가 잔뜩 흐려 있습니다. 농사철이라 밭에는 잡초와의 싸움, 해충과의 전쟁입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또 이제 비가 찾아오는 시기라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은 때죠. 그리고 7825 뒷번호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꾸리님은 날씨가 그러게요. 파전에 뭐 그런 게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6150 뒷번호 쓰시는 분, 회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선숙님은 저도 있어요. 네. 머위 모종 캐다 심고 이제 좀 쉬려고요. 어이구, 말벌에 쏘이셨어요? 에, 3년째 쏘이다 보니까. 아유, 이거 괜찮은 거예요? 면역력 생기는지 괜찮네요. 붓기만 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예, 얼른 또 저기 하면 병원도 가시고.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아유, 바깥에 일하시다 보면 그래요. 아무래도 좀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모카의 해피 전하겠습니다.

모카의 해피 들으셨어요. 496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입사를 하셨나 봐요. 입사하자마자 첫날에 부서 사람들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셔서 예, 뭘 사다 먹었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대요. 간식으로 이 스무고개처럼 제가 하나씩 읽고 있는 튀김을 드셨대요. 튀김을. 아, 비 오는 날에 간식이라 그러면 한 점심 먹고 퇴근하기 전에 한 4시쯤 그때쯤 드시지 않았을까요?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사다 드신 것 같은데, 이게 비 올 때 금방 한 거. 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갑자기 또 이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잊어버릴 정도로 잠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떠올렸네요. 그러게요. 제가 그 우리 노초 오래 들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한 걸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윤 씨 장마철 되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 부치는 이야기 하실걸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전을 부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비 오는 날에는 전이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저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아, 부추전. 저희 할머니가 솜씨는 별로 없으신데 그 부추전을 그렇게 항상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유치원 갔다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놓고 그러셨거든요.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갑자기 또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그 약간 사람이 그리고 날씨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알겠는데 기분부터 입는 거 먹는 거 영향을 참 많이 받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은님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았는데 흐려요. 흐리다 보니까 자꾸 국물 있는 거 먹을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3번이나 그 얘기를 했다고. 이미 출근하고서부터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렇죠. 출근하고 바로 하는 고민이 바로 점심 먹을 고민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아이디어 떠오르면 서로 교환도 하죠. 이건 어때? 그리고 막 일하다가. 근데 거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까? 예,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는 거죠. 자, 다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긴 한데 저도 오늘 예정에 있던 걸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날씨하고 어울릴만한 걸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장 지금 뭐 밥 시간은 아니더라도요. 중간중간 잠깐씩 그렇게 몸 스트레칭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점심 뭐 먹을지 저녁 뭐 먹을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나름 인생의 잔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은수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5406 쓰시는 분도 버티기스의 노래를 원하셨거든요. 아마 카사블랑카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제가 넘겨 짚으면서 함께 들으시라고 이 노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끝인사 미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버티킨스의 카사블랑카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고 하시면서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이품 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경외심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신앙의 핵심적 방법이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을 지키고 몸을 두어하는 표어로 경외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도 진급하는 사람의 요건으로 경외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나는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인연을 부처로 알고 불공을 실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인 원불교와 교구탐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어서 이선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허그 무드라 스프링거 네이처 국제백과사전 등재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인 조덕상 교무님이 집필한 허그 무드라가 세계적 학술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가 발행하는 마음챙김, 불교, 명상수행 분야 국제백과사전에 수록돼 온라인으로 공식 출판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원광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명상과 마음공부 연구의 성과가 국제학술계에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 해당 백과사전은 마음챙김, 불교, 명상 수행 분야의 주요 개념과 수행 전통을 집대성한 국제학술 참고 문헌으로 수록된 각 항목은 디지털 객체 식별자가 부여되는 독립적인 학술 성과로 관리됩니다. 조덕상 교무님이 집필한 허그 무드라는 전통적인 수인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상 수행법인데요. 수행자는 스스로를 부드럽게 감싸는 자세를 취한 채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돌봄과 자비의 태도를 기르며 신체의 감각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점에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실천적 특성을 반영한 현대적 명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덕상 교무님은 앞으로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명상과 마음 공부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 학술 교류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의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원불교의 명상 수행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광대학교 조덕상 교무님의 허그 무드라가 스프링거 네이처 국제 백과사전에 등재됐다는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나쁜 결과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난 현상만 받아들이는 것과 이면에 감추어진 진리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정성껏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을 이루기 위해 실지의 불공도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웠고 기도의 위력에 대해 회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신불 사한님을 약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신불 사한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결과만을 놓고 법신불 사한의 은혜와 위력을 저울질했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불신과 원망으로 한동안 괴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제 눈에 법신불 사한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읽게 되자 제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뜻이 분명해지자 은혜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그동안은 욕심에 가려 그 뜻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뜻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속으로 간직한 마음입니다. 겉이 아닌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뒤늦게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후회합니다. 진작 그 뜻을 알았더라면.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은 분명 법신불 사은의 뜻입니다. 법신불 사은께서는 큰 일을 시키려 함에 먼저 시험하시고 큰 복을 주매 먼저 작은 재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뜻을 알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 사은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박덕희 교무님의 글 법신불 사은님의 뜻 만나봤고요. 이어서 로이킴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마음 심기.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왕산 종보사님께서 순방 중인 유럽 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원불교 쾰른 교당이 창립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가졌습니다. 순방 중 참여하신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20년의 역사를 개척해온 이명희 교무님과 이원조 교무님의 노고를 치하했고요. 이어 쾰른 교당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도량이 되고 나아가 이 나라와 유럽에 이런 대도를 전하는 중심 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하셨습니다. 이날 기념 대법회에서 현지인교도 4명의 공부 발표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자력 양성, 배움의 지혜 빛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타자녀 교육 양육, 공도제 숭배 연마 내용을 각각 공부담으로 나눴습니다. 이원조 교무님은 모든 걸 개방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는 의미가 없다. 한국인이지만 독일 사회에서 20년째 독일인들의 정신적 안정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로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에 이날 대법회에서는 원문종인 원문정각 교도가 왕산 종보사님에게 감사장을 받았고요. 쾰른 교당 주요 교도들에게는 교무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또 쾰른 교당 20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하셨던 왕산 종보사님은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파도 광부 기념관을 찾아 선엄 역군으로 헌신해온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6일 원불교 부산 울산교구가 마음토닥 청년센터를 통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해소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모집 정원을 초과한 사전 신청자에 더해 해변에서 즉석 참여한 관광객 등 수많은 시민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 이어 해소 명상을 찾은 인원의 비율이 높아 지역사회에 쌓인 높은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해소 명상은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직관적인 의미로 부산의 대표적 자연 환경을 명상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것이 특징인데요. 참가자들은 부드러운 요가로 몸의 긴장을 풀고 시작해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마음 나누기 등을 차례로 체험하면서 일상 속 번잡함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고요. 초기에는 청년층의 심신치유에 초점을 맞췄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며 일반 시민과 가족 단위,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으로 참여층이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김기현 교무님은 앞으로의 교화를 생각해 볼 때 지역사회 협력과 교화 다양성을 여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소 명상은 공간과 시간의 확장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가을에는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연을 걷는 마음걷기 명상이 탄생했고 오는 9월 12일에는 용호동 별빛공원 밤하늘 아래 휴식을 취하는 별빛 명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가오는 부산 울산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8일 교구청 3층 강의실에서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울산교구가 어린이 여름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경남교구와 연합훈련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교구 원음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노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구청 5층 대각전에서 연습이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강법인 교무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주교구로 가볼까요? 지난달 24일 위성군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원불교 제주교당을 찾았습니다. 제주 발전과 종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

제주교구와 제주국제훈련원, 교구 산하법인 감찰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찰원 감사를 통해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법규와 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엔 제주국제마음센터 운영기획위원회 2차 회의가 제주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법적 지위 획득, 영문약자, 프로그램 논의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를 이어갔고요.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날은 운영기획위원에게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고요. 위원들은 각자 맡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제주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9일 오후 2시 제3차 국제마음센터 운영기획위원회가 제주교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는 18일엔 제주 동부권역 스페셜 청소년 캠프가, 또 오는 25일과 26일엔 서귀포 권역 1박 2일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소식 이어갈게요. 지난달 29일 장흥교당과 영암교당의 교정지도가 있었습니다. 목포지구내 두 교당의 교정지도를 통해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인접교동들과의 협력교화 등 앞으로의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했고요. 지난달 28일엔 교구청원회에서 개최하는 교구의장배 스크린 골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운도 광주 전남교구장, 광주 전남교구 청운회 이군도 지도교무, 보타원 이순주 광주 동부지구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엔 교구 본공회에서 K리더 반찬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원 본공회에서 지원을 받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교구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고 교당에 전하며 교당의 교도님, 주위 이웃들의 순교와 교화가 활성화되길 염원했습니다. 다가오는 광주 전남교구 일정 살펴드릴게요. 먼저 8월 1일과 2일 광주 전남교구가 청소년 여름 훈련을 진행합니다. 교구 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이며 여수교당에서 진행되는데요. 물놀이와 서원의 밤, 평등세상 과정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각 교당 교무님이나 교구사무국 유도훈 교무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서울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를 위한 생명존중 해원상생 특별천도법회가 잠실교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하고 잠실교당과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특별천도법회엔 22위의 영가가 위패로 모셔졌는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종교를 떠나 원하는 누구라도 천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면이 어려운 유가족들을 위해 잠실교당 너튜브 실시간 중계도 진행했습니다. 천도제에서 참석자들은 성주, 염불, 천도법문, 독경, 설법, 분향 등으로 자살영가의 천도를 기원했는데요. 잠실교당 정도현 주임교무님은 천도설법으로 자살영가의 명료를 밝히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명존중과 해원상생의 정신을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엔 고 건산 최준명 권종사의 열반 1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휘경 여자중고등학교 건산홀에서 거행됐는데요. 평생 원불교 교법을 삶으로 실천하며 교화와 교육, 공도에 헌신한 건산 원종사의 삶을 기렸습니다. 신천교당이 주관한 이날 열반 1주기 기념식엔 유가족을 비롯해 교단 원로교무, 서울교구 출가교역자, 기관단체장, 휘경학원 관계자 등 많은 인연들이 참석해 고인의 은덕을 추모했는데요.

기념식은 건산 원정사의 문화예술 후원 및 장화사업과 인연이 깊은 연세대 성악과 양준모 교수의 추모 경연으로 깊이와 품격이 더해졌고요. 제주 분향에서 맞손자인 최도연 교도가 할아버지의 깊은 은덕을 추억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도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원불교 교화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건산 원정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레빗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목을 타고 넘어가는 톡 쏘는 청량 음료. 시원하고 맛있긴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 뼈에 안 좋다는 말 때문에 저도 아이에게 마음 놓고 권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음료에 들어있는 산미료보다 우리 위액에서 나오는 산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탄산 음료를 둘러싼 소문들의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드는 반전 팩트죠. 무조건 좋고 나쁘다고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때로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고 또 때로는 이 톡 쏘는 기분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 마음에 맞춘 유연한 기준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속이 뻥 뚫리는 톡 쏘는 시원함이 간절해지는 오늘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상쾌하게 채워드릴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스테이시의 파피.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에이,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뼈가 녹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톡톡 쏠 때마다 묘하게 그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팩트와 기분을 잘 어우러지게 나에게 맞춘 청량함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는 일이니까요. 사실은 저는 뼈가 삭는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콜라를 마시면 얼굴이 새카매진다라는 어른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카맣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니 다른 누군가가 약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타고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예 아이에게 뭐 뼈가 삭는다 뼈 뭐 탄산음료 많이 먹어서 뭐가 좋겠냐라고 얘기했지 어떤 팩트를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오프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좀 톡톡 쏘는 청량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지금부터 출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래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퍼니의 청량음악 스페이스 A의 Summer Dream.

0: 퍼니의 청량음악 스페이스A의 썸머드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0752 쓰시는 분이 희원 DJ 오프닝을 듣는데 찔려서 뜨끔했어요. 저 지금 오른손에 피자 왼손에 콜라를 들고 있거든요. 엄마가 맨날 뼈 녹는다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위액이 더 강하다니. 그래도 탄산을 많이 마시는 건 몸에 좋진 않잖아요. 모든 건 적당히. 저도 적당히 시원한 탄산이 느끼고 싶을 때만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뭔가 좀 그 기름진 음식이나 아니면 요런 뭐 이탈리아 요리를 먹게 되면 참 그 탄산을 먹게 돼요. 그쵸? 그래서 그 탄산을 그 이제 탄산 워터도 있지만 아 그걸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먹는 편인데 위액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마시는 걸로요. 그쵸?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수빈 태연의 I love you, I love you too. 도경수의 팝콘.
1: I love you, I love you too.

수빈 태연의 I love you, I love you too, 도경수의 팝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김민자님이 원음 방송에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신청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잊지 않고 와주셔서 민자님 감사드리고요. 아, 신청곡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우리는 이제 90년대부터 또 최신 가요까지 띄워드리니까요. 고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뒷번호 3294 쓰시는 분께서는 희원씨, 직장인의 목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치는 날인데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에너지가 확 충전이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매콤한 떡볶이로 정하고 배달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뭐 떡볶이, 이 분식 메뉴는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거든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떡볶이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예, 떡티순 정도로, 예, 삼합. 예, 그렇게 먹어줘야 입이 즐거워요. 그래서 떡볶이와 떡볶이만 시키셨을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시키셨을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독방육아중님께선 애들을 키우다 보면 뼈가 녹는 게 아니라 속이 터져서 녹아내릴 것 같아요. 키키. 이럴 때 얼음 가득 넣은 탄산 한 잔 들이키면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오늘 오프닝이랑 스테이시의 파피가 찰떡이네요. 탄산처럼 톡톡 튀는 시간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네이밍도 독방육아 중에 얘기하시는 것도 속이 터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악과 어떤 탄산으로서 기분을 좀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 그 톡 쏘던 그런 기분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곡으로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곡이 있고 그 와중에 한 가지를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날씨도 반영을 하고 어떤 오늘 이 대본의 어떤 흐름과도 맞는 예 그런 노래 중에 일부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분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of my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무진의 여름인사.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전 12시에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권은비의 원더워터 그리고 언더워터 그리고 웬디의 선키스.

권은비의 언더워터, 웬디의 선키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493 쓰시는 분이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빨래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건조기를 돌려도 집안이 왜 이렇게 꿉꿉한지 제 몸도 같이 찌뿌둥하네요. 점심 차려 먹고 주방 정리 대충 끝낸 뒤에 라디오를 켰는데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힐링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진짜 요즘 이제 어제와 특히 오늘 뭔가 이 꿉꿉함이 에어컨을 혹은 뭐 제습기를 안 틀면은 너무 꿉꿉해서 빨래들도 그렇고 분명히 건조기에서 나왔거든요, 빨래가. 그래서 바깥에다가 잠깐 뒀는데 그것도 방에다가 잠깐 뒀는데 양쪽 창문을 열어놔서인지 모르겠지만 꿉꿉한 거예요. 분명히 건조기에 얜 들어갔다 오는데도.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습한가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럴 때 또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관리 꼭 잘하세요. 뒷번호 21207 쓰시는 분께선 사무실 에어컨은 빵빵하고 밖에는 비가 살짝 흩뿌리니까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뭐다? 바로 믹스커피의 달달한 과자죠. 힘내라고 파이팅 날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바짝 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당이 맥스까지 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이런 것들 끊기가 어렵죠. 그쵸? 맛있게 드시고 네, 오늘도 한번 텐션 끌어올려. 네, 전호성님이 희원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잠깐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를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항상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성님 오늘도 화이팅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폴킴의 비.

이클립스의 소나기, 폴킴의 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좋은 12시.
1: 저 원유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아,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오래간만에 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네요. 밭일 하느라 책을 멀리하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니 밭일을 못해 집에서 책이라도 좀 보려고. 책은 사람에게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전 에세이나 산문 좋아하거든요. 시집도 좋아하고. 나이 먹은 소녀 감성이에요. 윤도현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3부 첫 곡으로 윤도현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띄워드릴게요.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청호의 힐쌤!

안녕, 희쌤이에요. 학생이 변하면 성적이 변하다. 어느 학원 문구가 눈에 밟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변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적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생활의 한 귀퉁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봐요. 자, 오늘도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퀴즈로 시작을 해봅니다.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고륙상쟁, 2번 공전절후, 3번 공술의 공수거, 4번 곡학아세, 5번 고장난명. 오,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지만 글자를 차근차근 뜯어보면 분명 답이 들리실 겁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897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자친구의 물꽃놀이 플래시의 마이데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희쌤 퀴즈가 나갔는데 아 오늘 좀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오늘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자성어였죠.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가 나갔는데 사실 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것에 조금 주안점을 맞춰서 들어보셨으면 정답을 맞추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기로 1번 고륙상쟁이 나갔는데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거 많이 쓰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야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4번의 곡학아세. 자기가 배운 올바른 길을 굽혀가며 세상의 권력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부 냄새를 좀 풍기는 예 그런 사자성어 되겠고 그리고 고장난명은 왼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답은 2번 공전절후였습니다. 공전절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아주 독보적인 상태를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퀴즈의 당첨자는 딱 두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7732 쓰시는 분 매번 퀴즈를 나올 때마다 찍기만 하면 다 틀리던 똥손인데 오늘은 왠지 글자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공전절후라고 맞춰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1675 쓰시는 분도 2번 공전절후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제 외모를 보고 공전절후한 미인이라고 했는데 결혼 20년 차인 지금은 왜 절 투명인간 취급할까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사랑이었나 봅니다. 라고 비유를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주 예 고급진 문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자성어를 맞춰주셨네요.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재범의 Life is a Drama, 윤미래의 젊은 날의 Sky.

임재범의 Life is a Drama, 윤미래의 젊은 날의 스카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 12시 3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러꺼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TRI 롤리폴리 포미닛의 오늘 뭐해 AOA의 심쿵해 띄워드립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포미닛의 오늘 뭐해 AOA의 심쿵해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4298 쓰시는 분께서 희원 씨, 대구에는 매년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7월 1일 어제부터 시작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린답니다. 어제 서울에서 너튜브 하시는 분이 촬영하러 왔더라고요. 게임도 참여하고 선물도 받고 가수가 축하 공연도 꾸며주었답니다. 참고로 올해로 14년 되었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대구에서도 이런 뭐 대구뿐만 아니라 뭐 지역마다 어떤 축제들이 있는데 치맥 페스티벌 요 얘기를 대구분들께서 한 번씩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혹 그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뒷번호 3214 쓰시는 분이 외근직의 비애입니다. 비가 쏟아졌다가 그쳤다가 하니까 우산을 접었다 폈다 무한 반복 중이에요. 차라리 시원하게 쏟아지면 카페로 대피라도 할 텐데 날씨가 밀당을 제대로 하네요. 제 습한 마음 좀 유쾌하게 날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진짜 비가 좀 쏟아질 거면 확 쏟아지던가 그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마음 둘 데 없을 때는 기분 좋은 12시 이렇게 오신 거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아, 뒷번호 8916 쓰시는 분께서 요즘 읽고 싶었던 소책자가 있어서 조용히 독서 중이에요. 라디오에서 작게 켜고 나오는 노래를 들으니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장마라 그럴까요? 뭔가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기도 참 좋은 그런 나날 아닌가 싶어서 책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쯤에서 노래 두 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먼데이 키즈 이용기의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이승기의 잘가요.

먼데이 퀴즈 이용기의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승기의 잘가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희원님 큰일 났어요. 점심 먹고 트럭에 왔는데 에어컨이 일을 안 해요. 고치러 갔는데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요. 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어떡해요. 일단은 조심히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0798 쓰시는 분은 에어컨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 기사님을 불러야 하나 하다가 필터 청소를 해봤는데 쌩쌩 찬바람 잘 나와요. 먼지 쌓인 필터 청소해서 개운하고 에어컨 수리비 안 써서 기분 좋네요. 타이니즈의 미니마니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인데 약간 같은 사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두 분 다 네 에어컨 고치시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와서 좋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어서 오늘 끝곡은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타이니즈의 미니마니모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액자가 걸려 있었죠. 힘을 내세요. 이찬원입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자, 예전에는 그 집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훈이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네. 가화만사성, 읽은 천하 문안사처럼 주로 한자로 이루어진 전통 가훈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어떤 집은 정직하게 살자처럼 짧고 단단한 다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그 한 줄에 담아두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거실에 가훈이 걸린 집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 줄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신현지입니다. 다이아몬드.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날이 더우니까 가끔은 시원한 것이 많이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귀여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는디 말이요. 어느 날 오후에 말이요, 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거시기역에 이 고등학생 남학생 넷이 모여가지고 거시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시험이라도 다 같이 망쳤는지 분위기가 참말로 거시기였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 나 딱 천원 있다,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거시기역에 제안을 했다는 거지. 그러더니 그 막대 두 개가 붙어있는 아이스 깨기 딱 하나를 사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한 아이스 깨기 하나를 두고 어떻게 나누나 가만히 보니까 돈 낸 녀석이 먼저 반으로 쩍 거시기 해가지고 두 명한테 먼저 주고 그 남은 반 조각을 한입 아주 크게 베어 물고는 남은 반 조각을 또 아직 못 먹은 나머지 친구 입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로 거시기하더구만요. 응? 아, 내가 더 많이 먹었잖아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하는디 그 모습이 참말로 나 소시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거시기했어요. 네, 오늘의 거시기 2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말이요,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거시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묻지 마세요. 김성환, 사랑의 밧줄, 김용님.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양대승의 요요요로 짧게 짧게 맛보기, 가요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 네, 제작진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김희재 씨의 노래도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요요요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하하호호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봅시다. 떡산도 한양님 좋은 영향의 가요 세상. 네, 즐거운 오후 되세요. 자,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정말 흐린 날씨라고요. 어서 오세요. 청가연 1등이에요.

최경 씨가 저렇게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자연의 소리에 마음은 상쾌하고 흐린 날씨지만 나름대로 분위기 있는 풍경을 만들어주는 오후 행복함으로 채우는 멋진 조정의 가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즐겁고 신나는 음악으로 활짝 웃는 방송 참 좋은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요즘 무한 반복 중인 노래가 있어요. 김재 이런 날 기다렸나요? 네, 오늘 예 주셨던 신청곡이고요. 좋은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지요. 하셨습니다. 신나는 댄스트로 신곡이 나왔다고요. 거창이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과정에는 반갑습니다. 오늘 뒷산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수가 잡지 못하고 그냥 가버려서 아쉬움이 더합니다 하셨네요. 이향수 태양처럼.

자, 이양수의 대항 토론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안동 배송 끝났다고요. 좋은 여가 상 나의 멋입니다. 영상동 빙고님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서울숲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어진 그래도 하늘이 노랗고 멘탈 붕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암이 아이고 어쩌나요? 걱정입니다. 네, 후덥지근한 오후 사이다처럼 쏘는 노래들 들으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 김희재 씨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한소민 옷 끌리네.

오 끌리네 였습니다. 대구에 예, 재영아 씨 들어오셨고 일산 수산 남님 젠나기 듣고 있어요.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관악구에서 김영분 씨 회관에 가서 회관 식당에서 점심 먹고 왔어요. 최고의 조녀가상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하셨고요. 인천의 허미아 씨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가요세상 청취하러 왔어요. 예, 시흥 미산동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 영일 씨랑 같이 듣고 싶어요. 두 시간 저름도 확 날려버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김창석 씨 반갑습니다. 행복한 시간 함께합니다. 송영아 씨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2년 쉬었더니 갱년기도 복합 어디론가 떠나고 파서 강원도 하조대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됐어요. 송영아 씨. 자,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유의 두 여인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네, 김소유의 춘풍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풍 네,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어릴 때에는 기분이나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짜증부터 내거나 무조건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 사람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굳이 따지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넘어갈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나도 좀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무등 내가 예전보다 조금은 더 철들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은 언제였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보내주세요. 네, 사연과 함께 또 노래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브 초대석은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게 좋아하시는 분 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김혜영의 삐딱선 두각입니다. 사랑할 땐 언제고.

가사로 만든 이야기 강달님의 그리운 사람. 그리움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감정인 줄 알았다. 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유는 뭘까? 함께했던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데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남아있다. 가끔은 이유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문득 스치는 바람에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을 때도, 오래된 노래를 들을 때도, 혼자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음은 늘 그 사람에게 먼저 닿아있다. 그림은 애써 지우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모양이다. 밤이 되면 더욱 그렇다.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얼굴이 떠오르고 꿈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 웃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가슴 한편이 허전해진다.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비록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따뜻했던 미소도, 다정했던 목소리도, 나를 바라보던 눈빛도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도 조용히 그리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중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8970번으로 보내주셨겠죠.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자,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네. 고유가 시대에 도움이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견모가 사탕, 예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 선물 저희가 예, 보내드리는데, 예, 그,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올 정리를 하니까 말이죠. 예, 올 말에 다 해서 배송해드리니까 예, 초에 이제 되신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백음성의 연정 전해드릴게요.

해병 341기 이건호 씨가요. 오늘도 조금 시원하네요. 원은 방송에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족 여러분 건강하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박우철의 연모 전해드리면서 저는요. 신성처럼 나타난 뭐 신성 가수라고요. 그리고 또 규리 씨. 네, 규리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우철의 연모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2: 02731에
3: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자,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의 뜨는 해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 신성처럼 느닷없이 짠하고 가요계에 나타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세월을 묻어둔 채 실력을 연마한 후에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가요계에 도전을 했다. 중저음의 명품 보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2014년 사랑의 금메달로 데뷔를 해서 그때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럼맨에서 당당히 탑2를 차지하면서 일명 준우승. 우리들의 마음을 불태우더니 이제는 예능이면 예능, 심사위원이면 심사위원, 심지어는 라이브 커버스 진행자까지 맡으면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공식 유튜버에서 팬카페 뉴스타를 통해서 팬들과 아주 달콤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오는 7월 11일 대구 효코선트 그리고 7월 18일 편전이 단독 100콘서트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가수 신성. 그리고 시립 국악 단원부터 대학 교수, 연수의 줄류감까지 단단한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실력파 아티스트. 미녀와 세미 트로트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의 건강 멘토이자 MC로 또 신곡 밥 타령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언제 만나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아 오늘 넘치러서 음악이 엄청 길게 느껴진다. 왜?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가수 박규리, 그러면 신성 박규리를 초대합니다.
6: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니 심취해가지고
5: 길다 길어.
3: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심취했어.
6: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라디오면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앞에서 우리 조은영 우리 DJ님께서 하나하나를 이력서라고 하죠. 네. 줄줄이 다 이렇게 외워주시니까 언제 인사해야 되지?
3: 그러니까요. 저는 넋을 잃고 와 저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지?
5: 어떤 분인가 소개하고 인사하세요. 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그때 이제 인사하면 돼요. 두 분 다시 한번 두 분을 소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이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박길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 뭐 물건 팔러 오셨어요?
6: 아닙니다.
5: 뭔가 판매하러 오신 것 같아요. 자 왔어요. 네. 신성이 왔어요. 네. 아,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뭐 저희는 그 질문 먼저 사전에 원고가 없이 그냥 뭐 편하게
6: 프리토킹식으로. 저도 라디오 오면서 대본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3: 저도요.
6: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뭐 사실 우리 조은영 우리 DJ님만 믿고 워낙에 말씀 잘하시니까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5: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쉬려고 해요. 두 분이 다 얘기를 하고 저에게 질문을
6: 아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좋으신 조은영 국장님.
5: 아니 목소리만 좋지 뭐 이렇게 이제는 말하는 게 귀찮아. 왜냐하면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신성 씨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침묵할 때가 있어. 이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때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 이게 그 직업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막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끼는 거지.
6: 그러면은 오늘 뭐 어찌됐든 좀 쉬신다 하니까 우리 둘이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서 신성과 박규리의 가요신상 해가지고.
5: 해보세요.
6: 오늘 초대 손님으로 우리 조은영 DJ님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노래는 준비되셨죠?
5: 그렇죠. 근데 저는 안 시킬 것 같고. 너 저 뭐 저 다 잘합니다. 네네. 못 먹어도 고고.
6: 야, 또 디제이님 노래 너무 잘하세요.
3: 아 진짜요?
6: 목소리도 좋으신데.
3: 근데 진짜 목소리 솔직히 너무 반전이에요. 저는 되게 아까 사실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진짜 라디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명 MC의 목소리가.
6: 그쵸, 네. 약간 그 60, 70년대 극장에 가면은 이렇게 앞에 그 딱 그
5: 변사 네, 나이가 들면 단어가 잘 생각이
3: 아니,
5: 안 나요.
3: 아니 근데 네. 진짜 네. 요즘 라디오에서 진짜 듣기 힘든 건데 너무 친근감이 있고 그렇죠. 아니 딱 듣는데 빠져들어가지고
6: 아,
3: 네 아까 저희도 소개할 때 네. 너무 놀랐어요. 야 저 정도면 희극인인데 아, 이런 그렇죠. 정도로
5: 그거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때만 네. 그래요.
3: 아 그래요?
5: 다른 거는 안 해요. 네, 진행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아, 네. 뭐 소개할 때만
3: 아 그러시구나.
5: 거기 저희 컨셉이에요.
3: 아,
5: 네.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3: 아 그래요?
5: 이제는
3: 초대 손님들의 코너로.
6: 아,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조인영 DJ님 자주 봬요.
3: 그렇다면서요.
6: 항상 자주 뵙니다. 제가 네. 다니는 연습실이 있는데 네. 항상 그 쇼파에 앉아 계시거든요.
3: 그 연습실에서 저도 한 번은 뵌 것 같아요.
6: 그렇죠. 네. 앉아 계시고 딱 들어보면 왔어.
5: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방송은 방송에 대한 얘기 마세요. 네. 오늘은 네. 가수 신성 씨.
6: 그렇습니다.
5: 그리고 규리 씨. 네. 박규리 씨.
3: 박규리. 네.
5: 요렇게만.
3: 네. 네.
5: 박규리 씨는 언제 데뷔하셨어요?
3: 저는요, 진짜 사나이 M본부의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으로 데뷔한 지 지금 13년 됐어요.
5: 그러면은 네. 조금 빡세시겠다. 네.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있고.
3: 아, 힘이 하나도 없고요.
5: 그래요?
3: 예능에서 진짜 순간 너무 알려졌다가 네네네. 제가 일반인,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네. 있다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연예인에 대해서 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막 악플 같은 거를 보고 왜냐면 그때 당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5: 맞아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얼굴이 되니까.
3: 그래서 듣보잡이 나와서 뭐냐부터 해서 막 이상한 막 성계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전 처음 악플을 봐가지고 충격받아서 제가 3개월 동안 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잠잠해질 때까지.
5: 네.
3: 네. 그러고 와서 연예계에 대한 그걸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가지고 네. 지금도 노래를 저는 즐겁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정말 스타가 돼야 돼 막 이런 네. 거보다는 제 꿈이 그래서 즐겁게 하는.
5: 근데 잘못 생각하셨어요.
3: 그래요?
5: 왜냐하면 그게 네. 관심이거든요.
3: 맞아요. 아 그걸 네. 이제 알았어요.
5: 그걸 이겨냈으면 지금 이제 스타.
3: 그러니까요.
5: 올라갔죠.
3: 그래서 제가 성희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 저희가 성희랑 저랑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네. 있다 보니까 정말 네. 친누나처럼 제가.
5: 아 누나세요?
3: 네.
5: 저는 한참 동생인 줄 알았어요.
3: 아니 조은영 저기 과장님. 아니 DJ님은 네. 아니 목소리만 좋으신 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시네요. 네.
5: 방송이니까 방송에는
3: 방송용이에요. 예, 예, 예, 네,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네. 성희한테 제가 시기를 한번 놓쳐봤잖아요. 아, 네. 아 정말 이 방송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희한테도 지금 뭐가 들어오면 힘들어 할 때 네, 네. 조금만 참고 더 네. 열심히 해라.
5: 근데 제가
3: 해라.
5: 지금 착각한 게 네. 신성 씨가 이제 메인 네. 그 저 오래된 선배고 네. 규리 씨는 이제 신인으로 했는데 지금 바뀌어져서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박규리 씨한테 하고
3: 아니, 근데.
5: 신성 씨는 그냥
6: 아니 근데 사실 네. 누나는 어쨌든 저의 인생 선배이다 그러니까
5: 그렇죠, 그렇죠.
6: 누나도 네네. 이제 지냈던 네. 또 시절도 있고 또 어쨌든 뭐 기쁜 일 그렇죠, 좋은 일
3: 그렇죠.
6: 다 겪어봤던
3: 맞아요,
6: 인생
3: 맞아요.
6: 선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그럴 때는 누나에게 네. 조언을 구하면 네. 아 누나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3: 그러니까 그렇죠. 노래 부분에 에서는 성희가 저한테 네. 선배로서의 조언을 다 해주고
5: 네네.
3: 그리고 인생 사는 부분에서 사회생활 부분에서는 네. 제가 이제 성희한테 얘기를
5: 그렇죠.
3: 해주고
5: 예. 그래도 신성 씨가 누나들이 많잖아요.
6: 맞아요.
3: 친 누나가 네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섯째 누나잖아요.
5: 그러니까 누나들이 많아.
3: 수진 언니도 있잖아.
6: 아, 그럼요.
5: 누나들이
3: 많아요.
5: 네. 네.
3: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진 언니랑 저를 네.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아, 네. 그러면 또 듣고 있는 분 중에 서운한 분들이 몇 분 있을까?
3: 아, 몇 분 있을까?
6: 네. 어떤 누나가 있을까?
5: 네네네. 많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5: 근데 신성 씨가 네.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나타나서 불타는 드럼맨 또 그 네. 전에 이제 미스트롯에서 네. 이렇게 네. 그 얼굴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네. 고생을 많이 하셨죠.
6: 아 뭐 무명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었으니까요.
5: 그렇죠. 금방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6: 네, 지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네. 8년 정도를 무명 생활하다가 네. 그
7: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8: 네, 준비하는 과정.
7: 예, 그것도 접을까 말까, 접을까 말까. 항상 그렇죠. 그때 이게 생각이 네.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K본부 뭐 네. 아침마당 도전 네. 꿈의 무대를 통해서 네. 거기서 잘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또 바로 또 뭐 미스터 트롯이나 네. 또 뭐 이렇게 불탄 트롯맨을 네. 통해서 또 다행히도 또 이렇게 네. 성적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8: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네. 효자로서 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아버님이 아플 때 오디션에 나갔잖아요.
7: 맞아요.
8: 네.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을 때 부모님이 더 또 힘들어 계셨으니까.
7: 그렇죠. 그때는 네. 뭐 저도 뭐 어찌됐든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접어두고 이제 네네. 부모님 이제 아버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제가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시면 제가 또 병간호도 해드리고 네네. 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니까 네네.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또 더군다나 또 아버지도 제가 이제 또 더 알려지고 네. 바빠지다 보니까 또 다니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네네. 또 이제 부모님도 어쨌든 TV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됐잖아요. 네. 지나가는 분들마다 다 인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그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8: 건강해지시고
7: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노래하길 잘했구나. 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8: 그러니까 네. 그 가수분들이 뭐 이렇게 물질적인 풍부함이 아니고 네. 그 부모님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준 게 네. 그런 효도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8: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맞아요. 우리 아들이 신승이 형. 이러면서 충청도 그 예산이 형. 네. 이런 거 있잖아요.
7: 맞아요. 네. 네. 살짝 어색하신데요. 그거 아니시죠?
8: 네. 네. 나 충청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얘기했는데 네. 오리지널 한번 들려줘봐.
7: 아 저기 있잖아요. 저기 보이는 저. 네. 아들이요, 저 신성이라고. 아, 아들 역시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
8: 아, 네. 어린이라 네. 또 공부 좀 하겠습니다.
3: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8: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동네 분들 가면 한 뭐 30분 정도 아들 자랑하고 그러시나요, 아버님?
7: 아버지는 항상 뭐 다니시면서 네, 네, 네, 이제는 네. 뭐 연세가 이제 81세 되시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네, 네. 주변에 이제 동네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좀 하늘로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만나실 분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지로 좀 이렇게 도시면서 네.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긴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네. 주변 분들이 아유 어제 아드님 그 TV에 나오던데 네. 좀 얘기할 때 되면
8: 그게 낙이지.
3: 네. 맞아요.
7: 그럼 또 아버지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네 그거 그 낙스로 이렇게 살고 계시죠.
8: 근데 아프시네. 안, 네. 안, 이제 많이 좀 앉게 되셨나요?
7: 아 진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 한 4일 전에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까지는 잘했는데 다음 날 이제 자고 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이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막 혈변 보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병원 모시고 갔더니 내시경을 검사한 결과 위에서도 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유. 그래서 정신이 없네요 요즘에 너무.
8: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그 시간에 네. 암 투병을 하셔가지고 예. 그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건강하신가 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또 왕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7: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8: 지금 응원해 주실 것 같네요.
7: 예, 그래도 안 그래도 네. 좀 주변에서 또 이렇게 뭐 메시지로 또 아버님이 빨리 쾌활하시기를 뭐 이렇게 빈다 이렇게 그렇죠. 막 또 메시지 주시고 있습니다.
8: 아, 그럴수록 네. 더 부담이 되고 네. 막 그래요.
3: 근데 성은이는 정말 아들로서 네. 아버지한테 기쁨을 너무 드렸고 또 효도도 했고 네네네. 지금도 막 병원 알아보고 이런 거 네네네. 보면 진짜 효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나로서 옆에서 보면 참 괜찮은 애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지 그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럼요, 성아 그럼. 이렇게 네네.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네네. 성이가 좀 많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7: 지금 네. 힘 좋아요.
8: 좋아요. 근데 박규리 씨는 네. 효도를 잘하고 계시나요?
3: 저도 제가 그 저희 아빠가 제가 TV만 나오면 그걸 네. 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좋은가 봐요.
8: 그렇지.
3: 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그만해야 될 나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네. 놓칠 못하겠다.
8: 징계되지 마세요.
7: 아니 근데 제가 그 바로는 누나도 네. 엄청난 효녀예요.
8: 그렇죠.
7: 네, 그렇죠. 진짜 부모님 네. 모시고 네. 해외 여행도 다니고 또 뭐 때가 되면 또 네.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국내 쪽에서도 여기저기 대리 그러니까 네.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렇죠. 진짜 누나 보면서 제가 본을 많이
8: 그러니까.
7: 받아요.
8: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콘텐츠 만들면 되지. 근데 우리가 네. 사실 네. 라이브 초대석이에요.
7: 네, 맞아요. 네.
8: 이거 하다가
7: 네. 시간 다 가요.
8: 노래를 지금
7: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네. 이 라이브를 또 기다리고 네. 계실
8: 그럼요.
7: 텐데.
8: 그럼요. 네. 그럼 신성 씨부터
7: 네, 먼저 네. 갈까요?
8: 네. 네. 네. 어떤 네. 노래 들어볼까요?
7: 아, 그래도 신곡 나왔으니까 네. 네. 얼큰한 당신부터
8: 아, 그러죠. 네,
7: 가보겠습니다.
8: 얼큰한 당신은 네. 요즘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3: 얼큰한 당신.
8: 네, 네. 자, 제가 다 부르면 안 되니까 신성 씨가 불러주세요. 네, 얼큰한 당신 가겠습니다.

0: 행복한 당신이었습니다. 신성의 노래였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신성 씨의 성격이 얼큰한 성격일까요? 부드러운 성격일까요? 박규리 씨.
1: 아주 얼큰해요.
2: 설마 그 얼큰이 얼굴이 크다는 건 아니죠.
1: 얼큰이가 아니고 아주 속이 진짜 얼큰해서 애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속이 깊고 그 깊이 있는 맛. 그리고 좀 이렇게 화끈해요.
0: 네. 네. 진국이군요.
1: 진국이에요. 네. 네. 시골에서 자란 아이다워요.
0: 그렇죠.
1: 정이 많아요, 정이.
2: 저 그래도 이 얼굴은 약간 도시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1: 그래서 네. 좀 오해를 많이 받아요.
2: 그러니까
1: 생긴 게 너무 도시형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성의를 보면 좀 가엽게 보거나 무사하게 보질 않아요.
0: 그렇죠.
2: 제가 예전에 별명이 전원일기였어요.
0: 오, 왜요?
2: 보면은 도시적인데 말투가 약간 좀 시골스럽다.
1: 아니, 근데 하는 짓도 그렇잖아요.
2: 아, 그래요?
1: 아니 누나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팝밭에서 파 들고 스윙 연습하는 그 영상을 보네요.
2: 그 나이스 파 할 때 얘기한 거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짜증 나고.
1: 아 그래요?
0: 요즘에 저 근데 이제 아까 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라고.
1: 나오죠.
0: 시작할 때.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시고. 근데 오늘 안 하시네.
1: 아재 개그요?
0: 아재 개그를 아예.
1: 아니 근데요 아재 개그가 처음에는요. 듣다 쟤 왜 저래? 그런데 집에서 빵빵 터졌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얘가 입만 띄면 그냥 웃겨요. 이게 좀 사람이 세뇌가 되나 봐요.
0: 그렇죠. 빨리 노래하세요.
2: 누나 차례입니다. 네. 지금 밥이 타고 있어요.
0: 밥이 타.
2: 빨리.
0: 밥 타령.
2: 뒤적거려야 됩니다. 지금. 네. 빨리.
0: 자, 밥타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신곡이죠.
2: 네,
0: 어떻게
2: 신곡.
0: 생각하세요? 밥타령.
2: 아, 이 노래를 듣잖아요. 네네네네. 아, 정말 자다가도 밥이 생각이 납니다.
0: 그렇군요.
2: 네. 여기 밥 종류가 다 나오니까 정말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배고파요.
0: 네.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밥타령 듣겠습니다. 박규리 씨가 부릅니다.

0: 예전에 잘 드시면서 자랐을 것 같은데.
1: 네.
0: 배고픈 시절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그 절규할 때 네. 정말 배고프니까 네. 막 그러잖아요. 엄마 밥 줘! 네. 막 그러듯이.
0: 완전히 밥 타령.
1: 아우, 예, 네. 최고입니다.
0: 그래요. 아니. 저는 갑자기 밥 딜런이 생각났어요.
2: 이어폰이 너무 커가지고 자꾸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네. 자꾸 노렸어요. 아,
1: 얼굴이 작아서 그래요. 아.
0: 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전혀 그거 안 봤어요.
2: 아, 네네.
0: 네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1: 네.
0: 자, 4부. 에서는 또 진성 씨의 노래 그리고 박규리 씨가 또 준비한 노래 듣고요. 3부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눴고요. 잠시 후에는 노래로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노래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은 신성 씨와 박규리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규리 씨의 이 네. 밥타령은 네. 이게 뭔가 이게 밥에 한이 맺혔는데.
3: 밥 주세요. 아니, 네. 진짜 이게 타령이 도라지 타령, 무슨 타령, 무슨 타령 다 있는데 밥 타령이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아, 네. 조혜련 씨. 형부가 만들었거든요.
2: 아, 복잡하네요.
3: 네.
2: 네.
3: 형부, 네. 남편분이.
2: 아, 네. 네. 조혜련 씨 남편이죠.
3: 남편이죠.
2: 아, 조혜련 씨의
3: 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혜련 언니의 네. 남편이 네. 네. 이 곡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곡을 갖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제가 뭐 민요를 조금씩 배워가지고 네. 뭐 전라도신 것 같은데 네. 네. 막 아리 아리랑 네. 서리 서리랑 이렇게 하고 네. 네. 아니면 경기도처럼 뭐 니나노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밥타령을 불러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형부가 다 빼라는 거예요.
2: 오, 어렵네.
3: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네. 아직도 라이브 하는 게 조금은 힘든데 이 타령이지만 네.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타령. 그걸 만들어주셔가지고
4: 약간 뭐 타령 창법보다는 네. 요즘에는 밀키트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키트 창법 이런 식으로 네,
2: 그렇지,
4: 그렇지. 정말 간편하게
2: 그렇죠.
4: 누구나 다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2: 네. 네. 편하게
4: 네. 네.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제 부르게 해가지고 제가 네. 이제 그 수진 언니한테도 가서 네네. 티칭도 하고 그래서 제 모든 이 기교들을 다 빼고 부르느라 네. 네. 지금도
2: 더 어렵죠.
3: 더 어려워요.
2: 더 어려워.
3: 네, 지금도 그쵸. 그래서 사실 제 노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2: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막 근데 다른도 넣었다가 이것도 안 넣어. 네. 미련도 했다가
4: 나중에 약간 EDM 버전에서 랩 때도 될 것 같아요. 막 나라 뚝딱이요.
2: 막 좋아 좋아 좋아.
4: 막 좋아.
2: 다량 다량 막 다량.
4: 약간 그 다 변형이 가능한 거니까.
2: 마음대로 하세요.
3: 왜냐면
2: 라이브 갈 때는 그냥 마음대로 네. 하면 돼.
3: 그래서 이 노래의 특징은 네. 타령인데 아무나 그냥 밋밋하게 부를 수 있는 타령.
2: 그렇죠.
3: 예, 네, 그게 컨셉이에요.
2: 그게 어려워요.
3: 그게 은근히 어려워요. 네.
4: 그렇죠. 본인의 네. 색깔도 빼고 네. 부른다는 게 네. 네. 저도 가끔 뭐 사람들이 이제 중저음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러고 노래하다가 네. 갑자기 그거 중저음 빼고 네. 뭐 고음 노래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3: 맞아요.
4: 이게 진짜 어려워요.
2: 자기 색깔이 있는 건데.
4: 맞아요. 네. 자기 색깔이 네. 있는 건데.
2: 근데 가수는 네. 자기 색깔이 필요해요.
3: 맞아요.
2: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뭐 일제인 거는 원하는데 그거는 네. 거기고 가수들은 지 맘이지.
3: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타령이지만 근데 네.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2: 그럼요,
3: 왜냐하면
2: 그럼요.
3: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네. 오히려 좀 부르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쿠세 없는 밥타령. 네. 네.
2: 근데요. 저 두 분 계실 때 얘기해야 되겠어요.
3: 네. 네.
2: 밖에 있는 대표도 네. 또 다 얘기 좀 해야 되는 게
4: 네.
2: 지금 오늘 저희가요. 네.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3: 네. 네.
2: 타임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네.
4: 지금 뭐 노래 못하나요?
2: 아니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3: 아,
2: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빨리 네. 이제 노래합시다.
4: 네네네.
2: 아,
4: 네. 저부터 갈까요?
2: 네, 신성 씨 빨리 부르세요. 네. 네. 안 그럼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네. 자, 이번에는 삼바 여인으로 한번 신나게 춤을 한번 춰보면서 노래를 불러봅시다.

0: 목소리 최고, 댄스도 노래도 일품입니다. 영원한 나의 가수 진성 씨.
1: 맞아요.
0: 네, 좀 목소리가 멋지다고 그래서
1: 네.
0: 저에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진성 씨였어요. 네. 두 분 다 말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신성 씨 아버님 쾌차하시길 빕니다.
2: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0: 콘서트에 네. 대해서 궁금하다고.
2: 제가 7월 18일이 제 네네. 생일인데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매년마다 항상 제 생일 때마다 팬분들과 네. 이렇게 마주하면서 팬미팅 겸 콘서트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뉴스타 신성의 뭐 세레나데라는 이름을 네네. 걸고
0: 네.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1회 그러니까 2회 공연을 네네네. 하게 됩니다.
0: 네. 네.
2: 그래서 네, 열심히
0: 동네는 어디예요?
2: 동네는 홍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펼쳐지니까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2: 네.
0: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2: 저는 어디 가면은 우리 DJ님들께서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대로
0: 네.
2: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0: 네. 네. 듣기가 참 거북해. 내 목소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얼큰한 국물에 따뜻한 밥. 신성님, 박규리님, 파이팅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원리대로
2: 감사합니다.
0: 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양경임 씨가 아 이러다가 깜놀 달콤함을 미리 싸주심 우얄고 제 마음에 콕콕 매너 좋으신 신성님 저도 참말로 얼큰한 여자랍니다.
2: 오~
0: 네, 멋진 노래 잘 들었어요.
2: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이근종 씨가 우리 동네 가수님 나오셨네요. 우리 집 가려면 예전에는 꼭 예선 터미널 길로 가다 보면 우리 고향 청양이 나옵니다.
2: 청양. 네, 청양.
0: 예. 네. 이 신성 씨 노래 정말 잘합니다.
2: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하죠. 예. 역시 충청도인들은 최고입니다.
0: 네, 신성 씨 오늘 노래 사랑의 금메달. 네. 네,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데뷔곡은 가수분들이
2: 그렇죠.
0: 잘 안 불러지나 봐요. 그 노래를.
2: 요즘은 또 그래도 신곡을 냈으니까
0: 아, 그렇죠.
2: 네. 항상 또 노래라는 네네. 거는 신곡 냈으면 열심히 밀어보다가 언제 어떤 곡이 터질지
1: 맞아요.
2: 모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도
0: 그렇죠.
2: 최선을 다하면서 네,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이산 수사관님이 신성 씨 항상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얼른 짝을 네. 찾았으면 합니다.
2: 아, 짝.
1: 아,
2: 네.
1: 맞아요.
0: 네. 이제 잘 돼서 잼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짝이고 일단 꿈을 만나야 되는데 내 꿈은 어디 있을지.
0: 네.
2: 네.
0: 네. 신성 가수님 반갑습니다. 명품 가습기 보이스 촉촉하게 스며드는 노래 응원합니다.
2: 감사드립니다.
0: 가습기 네. 보이스.
2: 네. 네.
0: 한글씨. 그리고 조은혜 가요세상도 정기 모임이 7월 4일 저녁 6시에 왕십리에서 있습니다.
2: 7월 4일 네. 항상 또 우리 그 우리 DJ님도
0: 네네네.
2: 모임이 있어요.
1: 아,
2: 네,
1: 그래서
2: 네.
1: 애청자 여러분들하고요.
2: 네. 많으십니다. 엄청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가시면 또 이제 저렇게 이제 저보다 네. 더 약간 가습기 목소리
3: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0: 시골적으로 드라이브 중에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즐겁습니다, 평강공주님. 오는 방송에서 만나는 신성 가수님의 따뜻한 목소리 오늘도 기대하면서 청취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색과 진심 담긴 얘기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다고요. 벌써 끝인사들이 네, 오고 있습니다.
2: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1: 네. 벌써 끝나시면
2: 하지 마세요. 아직 노래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
0: 네. 그리고 김희재 씨 오늘 그 새 음반에 났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김희재 씨인데 오늘 중요한 분은 신성 씨지. 박규리 씨.
2: 네. 네.
0: 김희재 씨는 내일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2: 아, 네.
0: 네. 자 그러면은 박규리 씨의 노래 네. 애창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제가 자갈치 아지매 준비했어요. 네,
0: 그래요?
1: 제가 경상도 여자다 보니까
0: 네네네네. 네. 본인의 경상도. 색깔로 이 노래를 부를 거죠?
1: 요거는 약간 네. 경기째로 니나노
0: 네. 그러니까
1: 이렇게 네.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러니까 이리 씨 버전이 아닌 박규리 씨 니나노 제가 하면은 이상하게 네, 눌리는 목소리가 나와.

0: 네, 저같이 아줌매 뭔가 이렇게 이혜리 씨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 훨씬 그 국악적 느낌도 안 나.
1: 아 그래요? 네,
2: 저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 네. 오두 그 경기 김민요의 약간 그 콧소리를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네네. 오도를 얘기하는데 약간 맞아요. 생김새도 오돌이 햇빛 같은 느낌이 짜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네.
1: 아 민요가 네. 오도가 있는데 네. 전라도쯤 아시고 네. 경기도쯤 아시잖아요. 네네. 서도쯤 혹시 아세요?
0: 몰라요.
1: 서도쯤 코를 털털 털면서 네,
0: 김동찬 씨 하는 게
1: 맞아요. 그래서 싸아름 싸아름 이렇게 코를 털면 서도쯤
0: 한번 해보실래 신선 씨?
1: 싸아름
2: 예, 안 나옵니다.
0: 싸아름 별걸 다 시키지. 그래가지고 네.
1: 그래서 경기째는 네. 그냥 깔끔하게 얘들아 그랬니 저랬니 이러면서 아리랑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리랑 올려요. 네, 네, 말도 네. 그랬니 이렇게 올리잖아요.
2: 죄송한데 네. 코 좀 빌려 주실래요?
0: 그러지 말고
2: 좀 빌리고 싶어요.
0: 다음에 국악 네.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네, 한번 네. 가지고
2: 좋은 형의 국악 세상 이렇게
1: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경기 그 경상도째도 하나 하면 안 될까? 너무 아쉬워. 경상도 얘들아 맞제 아니다 네. 이렇게 끝이 네, 내리죠. 네, 네, 네. 그래서 노래가 개진아 징징 나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창법에 따라서 네네네. 노래만 딱 들으면 네네. 전라도는 굵고 묵직하게
0: 네네네네.
1: 이리 오느라 얻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굵어요. 네, 이렇게
0: 야, 약간 남성스럽네요.
1: 그쵸.
0: 그러면 네. 남도의 그 쇳소리 나는 거는 동초제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1: 아 동초제. 동초제는 네. 아주 네. 걸걸한 소리 지금을 해야지
0: 나죠. 네. 목 다가요.
1: 네. 야.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0: 목배에 대면 내일 방송을 못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쉬었을 때는 아, 네. 목으로 막 했어요.

0: 이랬는데
1: 맞아요.
0: 여전히 방송 진행하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1: 목소리를 정말 아픕니다. 말 그대로 네. 목을 네. 상처가 다 나서 득음을 해야 돼요.
0: 네. 긁어야 돼.
1: 긁어야 돼. 막 이렇게 긁는데
2: 아,
1: 그 소리가 쇳소리랑 섞어서 나는 거는 말 그대로 네. 득음을 해야지 나는 거죠.
0: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국악 프로그램이
2: 아니죠. 조정의 가수 세상이죠.
0: 그리고 국악에서 트로트로 온 최초의 가수였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 뒤에 이제 송가인 씨도 오고 뭐 많은 분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왔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악에서 네. 이제 물론 그 민요 쪽으로 오신 네.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유진아 씨도 그렇고
1: 아, 그렇죠,
0: 판소리
1: 그렇죠.
0: 하다가 왔는데 네, 네. 이제 트로트의 분위기로 막 이렇게 젊은 쪽에서 오신 네. 분들.
2: 정말 신기한 게 네. 국악 전공이 그 네. 목으로 하는 국악이 아니라
1: 저는 아쟁 연주자인데
0: 아 그래요?
1: 네. 전공이 아쟁 연주자였어요.
0: 전공이 그러면 판소리가 아니에요?
1: 판소리 아니에요.
0: 민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네, 민요 아닌데
0: 괜히 얘기 들었네.
1: 아니 근데 저는요 네, 네, 네, 네. 판소리도 박동진 선생님한테 아, 네. 배웠고 아, 경기민요도 이춘희 선생님한테 아, 배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악기를 잘하려고 네. 원래 아쟁 띠리띠리
0: 그렇죠. 현악기니까
1: 네. 네.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잘하려고 노래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저는 오도민요를 십몇 년 동안 네. 다 인간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0: 그러니까요. 안 배우면 이 소리가 안 나고.
1: 네.
2: 어쩐지 뒤에 약간 K라고 써 있는 게 인증마크가 좀 보여요.
0: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오도적으로 이렇게 네. 뭐 PD를 불거나 네. 아재를 하시는 분들이 네. 트로트를 잘해요.
1: 아,
0: 그냥
1: 맞아요.
0: 오도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0: 트로트가 그렇거든요.
1: 그 네. 구음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네. 그만큼 또 노래를 네. 좀 구슬프게도 했다가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시간이
1: 아.
0: 이제
1: 너무 아까워요.
0: 신성 씨 한 곡 부르면 네. 끝나는데.
2: 아,
0: 너무 막 다음에 두 분이 쪽까지 오세요.
1: 네네.
0: 시간 돼가지고
2: 네. 라디오를 하면서 네. 계속 시계 쳐다보는 건 제가 네, 처음이었어요.
0: 네. 아, 시간 너무
2: 아, 그래요?
0: 네.
2: 왜 이렇게 짧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아. 이제 두 시간 두고 합시다.
2: 두 시간.
0: 두 시간.
2: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0: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두 시간.
1: 네, 두 시간.
0: 제가 바로 특집으로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 야 신선이 빨리 노래
2: 부르자. 아, 빨리 빨리 갈까요? 네. 네.
0: 그리고 인사하고 끝내야 돼.
1: 네.
0: 자 그러면 예, 부드러운 느끼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꿈속의 사랑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어볼까요?

0: 아쉬운 게요. 문자들을 다 못 읽어드린 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게 할 게 없어서.
1: 맞아요.
0: 이제 짧게 팬분들에게 인사하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리 씨부터 할까요?
1: 네. 네. 아, 정말 원은 방송 오늘 조은영의 가요세상 와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 박규리 기억해 주시고 밥 타령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네. 네, 이렇게 조은영의 가요세상 보신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신성 얼큰한 단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조은영의 가요세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합쳐가지고 얼큰한 국밥이라고. 네.
1: 맞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속. 네, 뭐 두 분만 고생하지. 여기 있는 분들은 좋아가지고 말이죠. 두 시간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아, 좋아, 좋아. 근데 가수만 힘들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두 분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네, 저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초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제가 그 이제 한번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오늘 자리했는데 또 조만간에 봅시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그 내 편이 되어주세요에 선정된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과연 뉴하늘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한 번의 강연료로 무려 8억 원을 받는다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성공한 CEO들의 특징을 깊이 분석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성공한 CEO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유의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태도였을까요? 처음으로 2단 줄넘기에 성공했던 경험, 떨지 않고 발표를 잘했던 일처럼 어린 시절 경험한 이 사소한 성취감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해요. 작은 성과더라도 그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확신도 마음 먹는 만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 함께 하셨고요.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교환권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성시경의 좋을 텐데 두 곡 이어드리죠.

어머니를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신현우와 김노트의 오빠야. 에릭킴의 이쁘다니까 이어갑니다.

0: BPM 행복한 오후
1: 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중호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일상의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리고 있어요. 샵 897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1975번님, 우리 첫째 기말고사 기간이라 저도 덩달아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같이 시험 치르는 기분입니다. 첫날 생각했던 것보다 못 봐서 시무룩하더니 그래도 남은 기간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네, 중고생들 우리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 것 같아요. 뭐 며칠간의 시험을 보태지만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6975번님, 유치원 아이 친구 엄마들과 함께 주말에 물놀이 갈까 했는데 주말에 갑자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뭐 할지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하시면서 한참 또 에너지가 넘칠 시기잖아요. 아이들과 또 신나게 놀 그럴 텐데 주말부터 또 장마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비 소식이 계속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디 실내라도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재밌게 보내봐야 될 텐데요. 아, DJ DOC입니다. DOC와 춤을 짜자의 버스 안에서 마마무의 고고베베 함께 하시죠. 1, 2, 1, 2, 3

네, 오늘은 뒷번호 1975번님께 커피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잠시 후 행복한 오후 2부에는 행복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차은이, 심혜란, 정치혜 씨 세 분과 함께 하고요. 1부 마치는 곡, 윤민수와 신용재 2년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 함께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첫 곡 양승욱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2부에서는요, 행복초대석 함께합니다. 다양한 가수분들 모여서 사는 얘기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음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행복초대석은 가수 차은이, 심혜란, 정채희 씨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궁금한 것들, 응원의 메시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두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원강에서 월간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먼저 미리 잠깐 나갔어요. 조용필의 바운스 보내드리죠.

0: 행복 초대석. 다양한 가수분들 모셔서 즐거운 인생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행복 초대석 오늘은 가수 차은희, 심혜란, 정채희 씨 세 분과 함께할게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세 분과 함께하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는 느낌이에요. 자, 먼저 우리 광주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은희 씨 먼저.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제 근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차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에 쳐봤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저는 명품 인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란입니다. 감사합니다.
4: 말씀은 네. 몇 분처럼 하네요.
5: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의 사랑으로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정채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혜란 씨는 또 광주가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3: 그래서 들떠있어요 지금. 뭔가 차 타고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이 세 분 지금 대구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멀리서 네. 또 발걸음 해주셨어요. 원래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2: 저희들은 아무래도 노래로 만났겠죠. 그죠?
0: 네, 그죠. 네,
2: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대구서 같이 노래를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나서 네. 제가 우리 협회 오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무슨 협회시죠? 네, 네.
2: 대구 영남 가수협회 경산지회입니다.
0: 대구 영남 지역 가수협회. 협회
2: 경산지회입니다.
0: 네. 거기에서 네. 지금 우리 차은희 씨가 협회의
5: 회장님이세요.
0: 회장님.
5: 지회장님이세요.
0: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5: 아, 우리는 거기
0: 회원
5: 쫄입니다. 부회장이에요.
0: 부회장이시면 같이 또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도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음악으로 네. 인연이 맺어졌으면 얼마나 또 되신 거예요? 가수 활동하신지는?
2: 제보다는 아마 우리 정채희 씨가 더 오래된 것 같고요. 네. 하는 뭐 나이는 제가 많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요. 네. 그래 재미있어요. 해보니 또. 네.
0: 뭐 음악으로 함께 또 네. 만나셨을 만큼 네. 여러 가지들을
2: 이 음악으로 잘 통하기도 하고 네. 또 마음으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0: 또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5: 아, 네, 네 맞아요.
0: 네 그렇게 지내신 것 같은데 올해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2026년도 6월이 지나고 반년이 또 훌쩍 지나버렸어요. 세 분은 뭐 다양하게 노래 교실 활동도 한다고 들으셨고 뭐 공연도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해요.
2: 저는 노래 교실 하고 또 행사 있으면 나가 노래도 하기도 하고 네. 살림도 살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산답니다.
0: 농사도 짓네요.
2: 집에 텃밭이 너무 컸어요.
0: 오, 규모가 크시구나. 슈퍼 우먼이시네요. 뭐.
2: 그런 것 같죠.
0: 네,
3: 맞아요. 네. 네, 맞아요.
0: 약간 대정부 느낌도 있으시고.
3: 네, 부실한.
2: 제가 좀 그래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3: 열심히 해요. 대구에서.
0: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혜란 씨는 어떠신가요?
3: 저는 이제 나온 지가 노래는 원래 오래 하진 않았어요.
0: 네. 네
3: 나온 지도 새내기고 이제 좀 활동을 욕을 내서 많이 그냥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한참 또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제 옆에 가수분들
3: 네, 많이 불러주시네요.
0: 함께
3: 네, 감사하게도.
0: 네, 그러시고요. 우리 정채희 씨는요?
5: 네, 저는 노래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중간에 이제 뭐 굴곡이 있어서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활동하면서 대구에서 이렇게 인연으로 맺어져가지고 네. 네, 좋은 인연으로 지금 함께 활동하면서 저는 버스킹 라이브 가수예요 원래.
0: 그러세요.
5: 네, 버스킹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0: 실력이 그럼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5: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0: 네.
3: 실력 대단해. 네,
5: 노래가 파트가 뭐 트롯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발라드를 많이 하니까.
0: 네. 이렇게 버스킹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도 활동을 하시다 보면
5: 네.
0: 인상 깊은 길이나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막 있을 것 같아요.
5: 많죠.
0: 네. 에피소드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5: 아니요. 근데 버스킹 하면은 일단은 뭐 한 번 있더라도 노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 인연이 돼가지고 구독자가 되고
0: 팬이 되고
5: 예, 팬이 됐어요.
0: 네.
5: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 애국에 계시는 분도 찐팬이 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0: 정말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네네. 더 가까워지는
5: 그게 더 묘미가 있더라고요.
0: 친밀감을 느낄 네네. 것 같아요. 이 세 분의 노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노래가 궁금해지게 되는데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노래 각자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첫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사랑 적금요?
0: 네. 사랑 적금이요? 네. 어떤 곡인가요?
2: 사랑 적금은 좀 신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 허기준 선생님이 작사하셨거든요.
0: 네.
2: 근데 제가 이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 가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둘이가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멘트가 여자가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사랑은 적금 할 수 없을까 이걸 딱 귀에 꽂히게 내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 들어보세요.
0: 가사에 또 네.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겠네요. 예. 심혜란 씨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3: 아, 제 노래는 타이틀곡으로 명품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유신지 작사 작곡인데 이게 실은 남자 노래예요. 가사가.
0: 네.
3: 근데 제가 좀 명품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이 노래 제가 달라 그랬어요.
0: 탐이 나.
3: 제 목소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네. 안 맞아요, 실은.
0: 네.
3: 그래도 뭐 남자 노래도 여자가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싶어서 지금 그걸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0: 그래도 끝내 이 마음에 드시는 곡을 받아오셨네요. 부르게 예, 됐네요.
3: 선생님한테 제가 강제로 빼신 거나 마찬가지.
0: 궁금해지는데요, 또 어떤 노래인지.
3: 근데 여자가 부르기에는 저 어울리지는 않는데.
5: 아니, 근데 잘 맞는데.
3: 남자가 하면.
0: 아, 그걸 한번 저희가 이제 들어보고 나서.
3: 명품이세요, 살고 싶은
0: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전세희 씨는 어떤 곡?
5: 아, 제 노래는 네. 나만의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5: 이건 제가 작사 노래예요.
0: 직접
5: 네.
0: 곡도 쓰시나요? 네.
5: 고향에 가서 아버지 산소 갔다 이렇게 내려와주고 아빠 산소 앞에 바로 랜드에 저기 무항랜드라고
0: 네.
5: 저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0: 네네.
5: 그 바철 입구거든요.
0: 네.
5: 거기 갔다가 그냥 아버지를 그리면서 우연찮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빠 산소가 다 보이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0: 떠올리면서 네. 그런 노래군요.
5: 그리고 이제 그 낙서처럼 글쩍쩍 한 게 작곡가 선생님한테 이거 너무 좋다. 노래를 괜찮겠어요. 그래야지 만들어진 노래예요.
0: 다 네. 의미가 있는
5: 그런 노래죠. 네.
0: 세 분의 노래 먼저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희 씨의 사랑 적금, 심혜란의 명품 인생, 정채희의 나만의 사랑까지 함께 하시죠.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행복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수 차은희 씨, 심혜란 씨, 정채희 씨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 들으신 곡 차은희의 사랑 적금, 심혜란의 명품 인생, 정채희의 나만의 사랑 세 곡 함께하셨습니다. 아, 이 세 곡이 참 뭐 먼저 소개를 듣고 나서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또 가사도 의미 있고 그쵸?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 명품 인생 뭐 되게 걱정을 하시고 남자 노래다 마셨는데 잘 어울리세요. 잘 똑같이.
1: 아, 감사합니다. 전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명품 인생 사시길 바라고요. 네. 노래 또 교실 활동도 하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차은희 씨께서 강의도 하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궁금해요. 수강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노래 잘 부르시고 싶은 사람들 요즘 참 많잖아요. 네. 어떤 이 부분에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다면 노래를 부를 때
2: 제가 하는 거는 경상도라서요. 네. 사투리가 많아요. 아. 그걸 집중적으로 나가거든요. 네. 네, 우리 두 가수님 다 네. 잘 알고 있지만은 네. 너무 힘들어요. 수십 년간을 썼는 거를 지금 와서 네. 사투리를 고치자니 힘들어. 그게 원포인트입니다.
0: 아, 노래를 부를 때도?
2: 네.
0: 아, 그래요?
2: 말로 하자면은 네. 아래 글을 위에 거를 쓴다든지 아.
0: 네. 네. 발음과
2: 어깨를 어를 쓴다든지 경상도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 아.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지금 와서 국어 선생님과 된 것 같아요.
0: 가사 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한 네. 그런 원포인트
2: 레슨 좋은데 첫째는 경상도는 네. 네. 사투리입니다.
0: 아, 또 이 세 분의 뭐 뮤직비디오라고 할까 영상이 또 있던데 함께 나오는 다양한 이렇게 매체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또 어떤 건가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했던 영상이실까요?
2: 예, 우리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다 보니 네. 또 노인들을 모시나 놓고 우리가 어버이날을 저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선거 때문에 빨리 당겨가지고 4월 18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애를 먹었죠. 제가 열긴 했지만은 그래서 또 어른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동네 분한테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효잔치였습니다. 그거는
0: 가수 협회에서 한 효잔치 네. 이제 세 분이 함께 모두 네. 하셔가지고 노래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면서
1: 네. 그러니까
0: 다 네 다양한 또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들으셨어요. 어떤 활동들을 또 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2: 저희들은 뭐 야시장 행사에서도 노래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봉사보다는 그래도 가수들을 어쩌면 그래도 폐해도 좀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회장님께서는 네. 이게 좀 더 일반 단체보다 네. 우리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걸 하자 네. 그런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뭐 자주 접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퀄리티 있는 거. 네. 그런 행사를 좀 많이 만드시는 편이에요.
2: 그렇죠.
0: 양보다는 질로.
3: 네, 질로 따지고.
2: 그래, 저희들 가수들도 양보다 질이라서 가수도 네. 몇 분이 안 계신답니다.
0: 하지만 노래를 정말 실력 있는 가수분들. 네,
2: 상위급만은 네,
3: 맞아요.
2: 하다 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질로 네. 하면서도 또 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회장님께서 또 뭐 도와주시는 또 든든한 네네. 바깥에서 또 외조를 해주시는 네. 분께서
1: 이렇게 저희도 든든합니다.
0: 네, 네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있어요.
3: 그죠. 그것은 네. 힘들죠.
2: 그건 후원 회장님만 돌려야 되겠네요.
3: 당연하죠.
0: 감사의 말씀. 지금 밖에 계신 건가요? 같이 오신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오셨어요.
0: 네.
3: 열심히 돈 벌어야죠.
0: 후원하기 위해서.
2: 네, 네. 후원하기 위해서.
0: 네. 아, 세 분과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래가 뭐니 뭐니 해도 또 궁금해요. 두 번째 곡들도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곡들인지 곡 소개를 앞서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심혜란 씨도 두 번째
3: 그렇죠,
0: 어떤
3: 내용을 곡? 알고 네. 들으면 좋잖아요. 네. 네.
1: 제가 심혜란입니다. 제 두 번째 곡은 한사랑이라는 노래인데
0: 네.
1: 예, 한사랑. 예, 그 유진 선생님께서 진짜 처음에 이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제가 저 발라드 쪽의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귀었던 남자가 갑자기 생각나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 노래는 내 노래다. 아, 이걸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0: 심혜란 선생님 노래를 딱 들으면
1: 네, 들어가지고 아, 네. 너무 좋아서 아, 이 노래 그 이거 초창기 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노래를 세 곡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좋았어요. 실은 명품 위생보다 네. 좋았는데 한 사람은 제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0: 아, 이 곡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정채희 씨는 또 어떤 곡을 아, 들어볼까요?
3: 두 번째 노래는 네. 사랑의 꽃길인데 원래 사랑의 꽃길이 아니었어요. 원래 작곡가 선생님이 주신 건 사랑아 천년만 살자 했는데 내용이 너무 건전한 내용이에요. 무슨 건전가요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 제가 그 1절에서는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이 너무 노래가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제목도 바꾸고 가사를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아주 가사를 다 고쳤죠. 그래가지고 사랑의 꽃길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제가 이제 살아온 길이 조금 젊은 나이지만은 조선시대의 여자 삶을 살았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네. 그 선생님이 그걸 알고 제 맞춰서
0: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네. 제목을 뽑으셨군요. 네. 그러다가 네,
3: 그래서
0: 이제 꽃길로.
3: 꽃길로 바꿨어요. 바꿔졌고요.
0: 차은이 씨는요?
2: 저는 우리 인연이란 노래인데요. 네. 부부간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우리 인연. 예.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보통 보면 저한테 12월 말 정도 되면은 이 노래를 개인 넷을 좀 해주시사 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달 되면은 부부간에 송년회 가서 남편한테 불러주겠다. 예,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보면
0: 우리 인연.
2: 예, 우리 인연.
0: 네, 그렇군요. 예, 세 분의 노래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먼저 온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5930번님 비가 와서 그런지 맑은 오늘 기분 나고 좋은 노래 좋아요. 원음방송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또 환영해 주셨네요. 1654번님 사랑 적금으로 명품 인생 해서 나만의 사랑을 찾고 싶어요. 아,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으로 네. 제목으로 이렇게
3: 그러네요.
0: 짧은 글을 네. 지어주셨어요. 대박나세요 하시면서 센스 있으시네요.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첫 곡을 다니셔야겠는데요. 노래 끝나고
3: 아, 그러네요.
0: 노래 끝나고 이렇게 네. 각 멘트를 해주세요. 0247번님 초대석 끼도 많고 재미도 있는 세 분 담양에서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파이팅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9487번님 노래 듣기 좋아요. 자주 노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들 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두 번째 노래 그러면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혜란의 한 사람 정채의 사랑의 꽃길 차은이의 우리 인연까지 함께 하시죠.

0: BP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행복 초대석 오늘은 가수 차은희 씨, 심혜란 씨, 정채희 씨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었던 곡이 첫 번째 곡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서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문자 소개해드리죠. 8721번님 언제 들어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1587번님 심혜란, 정채희, 차은희 씨 기억할게요. 자주 와주세요.
2: 고맙습니다.
1: 오늘부터 입력합니다 하셨어요. 2100번님 오늘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셨고요. 7901번님 가시는 길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들어오셨네요. 1474번님도 초대석 오신 분들 궁금했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 활동 그리고 행복 만땅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487번님 그냥 너무 좋은 날 있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하시면서 또 긍정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7835번님 멀리 대구에서 광주를 찾아주신 정채희 가수님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정채희 씨의 팬이신가 봐요 하시면서
2: 광주에 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보내주셨네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세 분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또 세 배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2: 금방 가네요.
1: 네. 남은 이제 2026년 올해 계획도 궁금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남은 제가 지금 또 노래를 하나 받아놨는데요. 네. 이것도 열심히 또 활동해야 되겠고 또 열심히 또 회원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고 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아내 역할도 잘해야 되겠고요. 아, 첫째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우찬 씨는 슈퍼우먼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해내시길 바랍니다. 심혜란 씨도?
4: 아, 네. 광주에 오면서 마음이 많이 들떠가지고 좋았는데 역시 좋네요. 광주 좋습니다.
1: 네.
4: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말도 잘하네.
1: 정채희 씨.
2: 네. 네. 네,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뭐 버스킹에서 많이 불러주긴 불러주는데 네,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가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네,
2: 오늘 그리고 건강한 게 최고요.
1: 그렇죠.
4: 네, 한마디 빠진 거.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함께해 주셔서
2: 네,
1: 저도
2: 감사합니다.
3: 너무, 네. 너무 잘했어요 오늘.
1: 오늘 행복 초대석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차은희 씨, 심혜란 씨, 정채희 씨 모두 세 분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기상정보 살펴드릴게요.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에게 발달한 소나기 구름대 영향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되네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에어컨 조절 레버에는 실내 순환용과 외부 공기 유입용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내부 순환으로 유지하게 되면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 안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외부 공기 유입 쪽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가끔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머리도 아프고 아이들은 감기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차창에 기미 서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제거되지만 춥죠. 이럴 때는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켜면 됩니다.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습기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미서림을 방지하고 시야장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철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이어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원불교인들에게는 서원이란 게 있습니다. 서원. 서원은 진리 앞에 서약한 마음의 방향 설정이자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주교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향인데요. 천주교에서는 기도와 미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원불교인에게 서원이 없고 천주교인에게 지향이 없다면 그 종교의식은 껍데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과 지향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거창한 서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마주하는 인연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것도 좋고, 뜨거운 여름이 주는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 생활을 해보겠다는 서원도 좋습니다. 우리 둥둥 가족분들도 마음에 작은 서원 하나 세우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0: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 없이 그 목적한 바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설정 그리고 삶의 목표 늘 점검하고 챙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서원,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향, 지금 우리 인생에선 무엇인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이 함께한 현장입니다. 한국의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이웃 종교 체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성공회와 정토종 사찰을 찾아 일본 종교인들과 종교 간 협력과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신 원불교 문화사회부 부장 이명아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예로부터 인간에겐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한다. 오래 사는 복, 재산이 넉넉한 복, 몸과 마음이 편안한 복, 덕을 쌓는 복, 아프지 않게 죽는 복.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 유일한 방법은 복을 짓는 것이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복은 짓지도 않고 복을 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복이 찾아올까?

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복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인과품에는 복은 짓는 대로 받게 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복 짓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지니는 화안시. 둘째,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는 언사시. 셋째, 다른 존재에 대해 자비심을 갖는 심시. 넷째, 편안하고 온화한 눈길을 보내는 안시. 다섯째, 공손한 태도로 남을 돕는 신시.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 일곱째, 나의 집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사시.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교의품에는 천지 만물이 다 내게 복을 주는 권능이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네, 복을 지지도 않고 바라기만 한다면 이처럼 염치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은 대로 받는 이치, 이 인과의 이치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이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천지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복을 짓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피아노 포엠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으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기도나 미사의 목적이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기도나 미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나 의무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기도나 미사를 드릴 때 진정성을 담아내고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대, 2번 지향. 1번 연대, 2번 지향. 기도나 미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세워져야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까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착한 사람아.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한국의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이웃 종교 체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성공회와 정토종 사찰을 찾아 일본 종교인들과 종교 간 협력과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동행하고 오신 원불교 문화사회부 이명아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4박 5일의 일정으로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오셨어요. 자, 이번에 네. 일본의 이웃 종교를 찾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 교무님 다녀오신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 네, 한국의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대표 모임은 그 두 개의 활동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지협이라고 약칭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CIP라고 불리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있습니다.
1: 네.
2: 이 중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국내 이웃종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또 가깝기도 하고 또 각 종단별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위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일본은 우리와 또 가까운 나라여서 종교적인 네. 정서도 또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2: 네.
1: 그 일본에는 주로 뭐 불교나 일본 그 고유의 종교인 신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원불교 교당도 또 세 곳이 있죠?
2: 네. 원불교는 그 도쿄하고 그리고 오사카 그리고 교토에 교당이 있고요. 교도소는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일본의 그 종교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토와 또 불교의 이중신앙이라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 예.
2: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태어나면 그 신사에 가고 또 죽으면 그 불교 사찰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두 종교에 모두 이렇게 등록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1: 예.
2: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종교 인구 합계가 일본 총 인구를 훨씬 초과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예전에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1: 그렇죠.
2: 종교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여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일본 정부 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그 신도를 믿는 그 수는 한 51% 정도 되고 그리고 불교가 한 45% 46%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기독교와 기타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또 개인의 그 주관적 신앙을 묻는 설문조사는 또 다르게 나온다고 하네요.
1: 예.
2: 무종교가 60%가 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에게 그 신도는 매년 새해 신사에 가서 소원을 빌거나 또 축제를 즐기는 생활 문화나 풍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교리를 따르는 종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종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불교고 종교로 네. 인식을 하는데 신도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유교처럼 이 생활 관습처럼 네. 또 여기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죠. 네.
1: 자, 이런 일본의 또 종교 또 현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일본 성공회 교회도 가고 정토종 사찰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네. 종교인분들과 우리 한국의 또 종교 지도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또 나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공식적인 방문이 이제 두 곳이었지만 첫날 그 가톨릭 성당도 잠깐 방문했어요.
1: 네.
2: 1898년에 설립된 기타의 지조 주교자 성당을 방문했는데요. 이 가톨릭은 한국 주교님들과 일본 주교님들이 매년 서로 번갈아가면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1: 예.
2: 그래서 서로 굉장히 친하셔서 오랜 친구 만나듯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가톨릭은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1: 예.
2: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서양의 문화로 인식이 돼서 그런지 이제 신도수가 많지는 않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커플들의 상당수는 성당이나 그 교회 서구적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원한다고 하네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일본 성공에 삿포로 그리스도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마리아 그레이스 사사모리 후카이도 교구 주교와 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파 나가타니 료이치 사제와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마리아 그레이스 사사모리 주교는 일본 최초의 여성 주교예요.
1: 예.
2: 일본 성공회는 1998년에 처음으로 여성 사제 서품을 허용했고 이 사사모리 주교가 1999년 두 번째로 여성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0년 이상 다양한 목회 경험을 쌓아서 2022년 동아시아 최초로 여성 주교로 축성되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일본 성공회는 현재 10개 교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본 전역에 그 300개 정도 교회와 예배당이 있고 또 복지기관도 있는데요. 신자 수는 한 4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재작년에 2024년에 150주년이 되었지만 갈수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내도 그렇지만 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교구 통합이라든가 이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종교 인구가 주는 것은 사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소수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하는 그 물음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1: 네.
2: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각 종단별로 다 안고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또 우리가 진정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이제 삿포로의 신성광사라는 정토종 사찰인데요. 이곳은 1884년 홋카이도 개척 초기에 창건된 사찰이에요. 신성광사는 홋카이도 개척 초기인 1884년에 오타니 긴초 스님에 의해서 창건됐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1946년에 화재로 본당이 소실되었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그 이후에 1964년에 다시 재건해서 이제 본당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 그 화재 당시에 낙골당에 봉안돼 유골을 수습해서 조성한 골불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고 또 특히 삿포로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그 지역민들의 정신적 또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법인 아미타불 연불 외에도 추모법회라든가 지금도 낙골당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그 지역민들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또 이제 스님께서 삿포로에 워낙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하고 있어서 길에서 늘 한국말이 들린대요.
1: 네.
2: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친근하고 또 늘 이렇게 그 종교마다 교류를 잘 하고 있어서 더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외를 같이 다니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일본 네. 종교인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어떻게 또 반응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2: 네. 이번 방문에는 AACRP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그 일본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미 저희 그 한국의 KCRP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면 굉장히 저희는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신화라 요시노리 사무총장과 또 그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 평화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안승희 박사가 직접 또 삿포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 통역도 해주시고 또 우리 수장님들도 다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는 그냥 저희야말로 또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그 일본도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네. 합니까?
2: 네네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아시아를 넘어서 또 WCRP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시아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늘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내 종교인들이 이렇게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자주 네. 만난다는 거죠?
2: 그렇죠. 네. 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여행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이렇게 교무님께서는 곁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셨잖아요.
2: 네.
1: 네,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인 대화나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또 들어보고 싶어요.
2: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함께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웃 종교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하시면서 삼시세끼를 계속 함께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독해지는데 식사하실 때마다 또 어디를 방문할 때마다 계속 대화를 하게 돼요.
1: 예.
2: 그럴수록 이제 저희들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또 서슴없이 터놓으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네 종교 내 종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서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정말 가까워집니다.
1: 예.
2: 특히 이제 이번에 일본 성공회를 방문했을 때 그 인권 문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로이치 사제가 그 젠더와 또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그 교구 모임인 무지개 방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후에 이제 저희 종교자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또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종교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소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갈지 많은 대화를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1: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
2: 네.
1: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일본의 종교인들이 안고 있는 이런 고민
2: 네.
1: 우리가 많은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2: 네.
1: 자, 일본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우리 원불교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일본 종교인들은 어땠을까? 아, 우리 교모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우리
2: 네.
1: 원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하면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만물을 부처로 섬기는 정신이 있고 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시대에 또 꼭 필요한 그런 정신도 갖고 있는데 일본 종교인들도 이러한 정신을 좀 잘 갖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2: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공식적 그 종교 인구수와 또 개인적 답변이 달라지듯이 점점 종교를 어떤 하나의 문화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인들의 그 정신 문화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신토의 세계관을 그 자연 만물, 그 뭐 예를 들면 바다, 산, 이런 나무, 돌, 바람 등에 이렇게 모두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시골길에 이렇게 작은 돌부처에게도 옷을 입혀주고 또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모든 대상을 부처로 모시는 어떤 형태인 거죠.
1: 예.
2: 그리고 또 우리 일본인 분들이 그 다 밥을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 이러면서 식사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1: 예.
2: 네, 이 모습은 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이나 쌀, 뭐 고기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들에게 은혜에 향해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은 만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호나라는 엄불교 사은사상 또 그리고 처처불상의 정신이 생활 속에 체화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이제 하지만 그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서구화된 강국임에도 그 이면에는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또 고독사, 또 히키고모리라는 그런 어떤 약간 은둔형 외톨이, 또 높은 자살률 등이 좀 정신적 황폐함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정신개벽을 향한 그 일본 종교인들도 정말 몸부림이 좀 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그 일본에서 창가케라든가 또 입정교성에 또 천리교 같은 이제 수많은 신흥 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물질 문명의 급변 속에서 전통 불교나 신도가 채워주지 못한 좀 마음의 그 구원을 갈구하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도움을 준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일본 종교인들 역시 종교의 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개벽하고자 그 노력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변화를 추구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일본 그 고유의 종교인 이 신도에도 만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또 정신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는 또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지만
2: 네.
1: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어서
2: 그렇죠.
1: 네, 일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우리도 많이 또 참고하고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우리 원불교는 또 이웃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우리 교정원장님이나 우리 이명아 교무님이나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2: 네. 우리는 그 근본 교리와 또 구조의 그 핵심 원리가 녹여져 있잖아요. 엄불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하나라는 그 동원도리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의 진리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늘 상대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주 뿌리 내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엄불교는 교리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는 실천적 행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죠.
1: 그렇죠.
2: 그래서 기후위기나 또 평화운동, 또 재난구호 등 사회적 과제가 닥쳤을 때 항상 이웃종교나 전문기구들과 손을 잡고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열고 또 먼저 다가가는 것을 원칙으로 배우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종교분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항상 어물교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오픈마인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도 늘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2: 예. 네.
1: 자, 마지막으로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이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또 앞으로 함께하기로 한 계획이나 또 일정이 있다면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2: 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나라답게 또 다음 달 이제 7월 말에는 그 중국 종교인 평화회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국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KCRP에서 주관해서 또 하는 건데요.
1: 예.
2: 그리고 또 베이징에서 한중일이 함께하는 동북아 국제 세미나도 또 계획 중에 있고요. 특히 이 동북아 국제 세미나는 200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구축과 또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주제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그 한중일이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예.
2: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종교인들이 만나면 깊은 소통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
1: 우리 한중일은 정말 가까운 만큼 종교인들도 자주 교류하고 자주 만나서 네, 평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2: 예. 네.
1: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 이명아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상생의 꽃, 평화의 꽃.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지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인 지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지향이란 말을 쓰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더 나아가 내가 바치는 기도나 미사의 목적이란 뜻으로 지향이란 말을 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한 지향으로 기도를 바칩니다 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어야 하고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이 정확히 있어야 하듯이 내가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와 신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미사를 바칩니다. 크게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위한 연미사 지향과 살아있는 이의 건강이나 감사를 위한 생미사 지향으로 나뉘는데요. 천주교의 지향은 나 혼자만의 복을 비는 기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내 기도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지향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성격도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이 지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가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나 의무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성사나 의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와 참여하는 신자 모두에게 지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입으로 거룩한 기도문을 외우고 미사에 참석하더라도 지향이 딴 곳을 향해 있거나 아무런 뜻 없이 기계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은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진정성을 담아내는 필수 장치인 셈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주변 환경이나 자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분명한 지향과 목표를 세운다면 하루하루 또 뜻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 지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지향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라 그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449 쓰시는 분, 모든 종교가 뜻을 같이 해서 소통하는 말씀,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천주교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립니다. 노인빈 신부입니다. 기도회.

네, 뒷번호 3529 쓰시는 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세상은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셨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음이 모이고 또 연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시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인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또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처럼 모든 종교가 그 지향점 대화를 넓히고 함께 한다면 세상을 분명히 또 좋게 더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449 쓰시는 분, 싱그러운 7월 청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답은 지향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문화사회부 이명하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 참 좋으네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마음 씀씀이와 행동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무님과 진행자님의 대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이명하 교무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7대 종교의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일본 이웃 종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또 가지셨는데요. 그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해외 나라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자체로 매년 이렇게 해외를 같이 다닌다는 것 그 자체로 이웃나라들이 감동을 받고 또 종교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그 지향점을 맞춰나가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로부터 감동을 또 주고 또 세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용현의 별을 사랑하는 아이의 기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예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픽셀 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요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 트렌드 가운데 하나래요. 무슨 뜻이냐면 화면 속에 아주 작은 점을 뜻하는 픽셀처럼 삶을 작게 쪼개서 단순하게 채워나가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인생을 뭐 크게 거창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기쁨이나 성취감을 누려간다. 그런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의 비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은 바니걸스가 부릅니다. 사랑의 집.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겨.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가수 이동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픽셀 라이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야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왜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게 아주 작은 사각형 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방식인데요. 바로 이 깨알보다도 작은 점을 바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를 이처럼 아주 작고 단순하게 쪼개서 그때그때 끌리고 마음 가는 그런 일들을 빠르게 경험하고 만족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출근 전에 아주 짧은 운동을 한다거나 또 점심시간을 아껴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퇴근길에는 동네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맛집 식당에도 한번 들려보기도 하고 이런 작은 일들을 모으는 거죠. 결국 인생의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쉴 새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작고 소소한 기쁨, 뭐 말하자면 작은 행복, 소확행 같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살면서 경험하고 크고 빛나고 높은 곳에 있는 것만 중요하고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벌써 깨닫고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은 행복이 아주 넘치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을 기다릴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또 3부, 4부에는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음악다방도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DJ 은과 함께 요즘 자리가 없습니다. 얼른 얼른 오셔서 자리 맡아주셔야 됩니다. 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따뜻한 그리운 사연과 듣고 싶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래 제목입니다. 블루벨스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2: 아이고, 어서 오세요.
3: 아침 때가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골라 잡수시.
4: 이 뭐든지 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2% 오르면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3.1%에 비해 오름폭을 더 키운 것이고요.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서비스, 그리고 전기 및 가스와 수도에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에서 휘발유가 23.1%, 경유 33.7%, 등유는 23.1% 등 석유류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또 서비스에서는 국제항공료가 28.2%, 해외단체 여행비는 24.3%, 그리고 보험서비스료가 13.4% 등 크게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르면서 지난 2024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가 올해는 평년보다 빠르게 출현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결과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 모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체 모기 발생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평년보다 2주, 그리고 댕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는 1주 일찍 채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하고 야외 활동 시엔 긴 소매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 속에 밤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1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0도, 광주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일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북 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사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ink Twice라는 외국 곡을 브루벤튼의 노래죠. 우리 배우 신영균 배우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어 이렇게 번안해서 부른 노래 들으셨고요. 스잔나 정훈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픽셀라이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부평에서 말그노스님이 수십만의 애청자의 애청자들의 한 개의 픽셀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멋진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참 우리 말그노스님, 네,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똑같이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정서령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중간에 하나만 점이 꺼져봐도 점이 딱 보이고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들 마치고 어김없이 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노래 들으면서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하고요. 성북동에 배용준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엘살바도르의 강태용님께서는 제가 사시는 곳에 뭐 이렇게 풍경이나 또 그 분위기가 어떠냐, 문화는 어떠냐 여쭤드니만 과테말라하고 엘살바도르까지 다 옆 과테말라 중남미는 좀 비슷하게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풍경과 아름다운 그런 영상들도 보내주셨고요. 네,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말그노스님, 네, 어제 수요일 통기타 라이브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열기를 오늘 한번 식혀볼까요? 바다의 여인을 청해 주셨어요. 4월과 5월의 목소리입니다.

요 바다의 여인 앞서서 오늘은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 들려드린 노래 두 곡 중에서 제가 배우 신영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어 정정하겠습니다. 배우가 아니라 동명의 가수입니다. 네, 신영균 씨는 노래를 훨씬 더 못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1부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7월이 시작됐네요. 오늘은 유달리 힘들고 고달퍼요.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고고옵니다. 달봉이 알버님께서 예, 오늘도 잔업 바쁘시다고 그래도 늘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셔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 선배님들은 책임감이 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들꽃님도 자리해 주고 계세요. 오늘 모두들 다 아시는 분들 지인들 다 빨리빨리 오시라고.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아인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죠. 매호동 가로수님, 엘살 오빠님, 청취자님들 여러분 퍼뜩퍼뜩 오십시오. 오늘도 2시간 신나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그래요, 인생이 우리 아까 픽셀라이프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거창하고 큰 게 뭐 빛나고 높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런 나이가 됐죠. 오늘도 잔업으로 애쓰고 계신다는 우리 대구 달봉이 알비님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일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노래 어떻습니까?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잔 들려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게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래가 1938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SP 음반, 그러니까 유성기 음반으로 발표된 음원에서 지금 들려드리는 거라서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 노래는 성북동의 배영준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7월이 되니까 바다, 여름에 관련된 그런 음악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다 음악, 청춘과 젊음을 노래한 노래, 아름다운 인생 2부로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좀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긴 사연들을 많이 주셔서 뭐 3부, 4부 또 DJ 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다방이니까 사연 소개하고 음악 듣기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현동수님, 오늘은 부모님 기일이에요. 제사 때나 명절 때마다 제가 셋째인데도 음식장만 해주는 아들 엄마한테 방송을 빌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들 엄마가 누굴까요? 애들 엄마요. 애들 엄마한테, 아내에게. 셋째신데도, 셋째 며느리가, 그렇게 또 기일을 모시는군요. 애쓰십니다. 현동수님, 오늘, 조상님들 잘 모시기를 바라고요. 광주에서 우리 김병학님께서 조금 아까 들으셨던 정훈이의 쓰잔나, 이게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중국 영화래요. 중국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갖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정훈이의 쓰잔나를 들으니 옛날 시민극장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영화를 봤던 생각이 납니다. 리칭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죠. 그리고 주제가를 불렀는데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때가 생각나게 해준 노래입니다. 아, 고맙고 감사하네요. 우리 광주의 김병학님의 추억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변산에 있는 새신랑 애기 아빠 우리 민호님의 사연입니다. 이제 민호님이 이제 30대 되셨거든요. 29인가 30대 되셨나 확실하지 않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퇴근해서 고추밭 병충해 약을 치는데 날씨가 어찌나 덥던지 밭 옆에 있는 강가에서 수영을 했어요. 강가 왕복을 예전에는 충분히 갔다 오곤 하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갔다가 오는 중에 힘이 많이 부치더라고요. 저도 몸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른 것 같고 몸이 갈수록 따라주질 않습니다. 장가가서 그렇죠. 네. 아내와 자식 치우고 주변 사람들 건사하려면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이제 젊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민호님. 네,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이인권의 무용탑사랑 청해 주셨네요.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까요? 심현옥의 한강.

아침 6시에 아파트 근무 마쳤고요. 가게로 바로 퇴근했어요. 여지껏 일하고 점심 겸 저녁 먹고 매호천을 자전거 타면서 2시간 아름다운 인생 채널 고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를 남겨주신 경기도 시흥의 한재환님의 사연과 신청곡 둘러볼까요? 오늘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옛 추억을 밝혀봅니다. 그 옛날 백여호가 사는 마을에 라디오 한두 대쯤 저녁별을 보며 온 마을 사람이 모여 라디오를 들었었죠. 지금은 둘만 앉아 듣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껌딱지가 되어버린 우리처럼 애청자분들도 그러하실까요? 그 옛날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마당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다가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아버지께서 꺼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별을 세어보자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만 숫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별이 많기도 하네. 천 개도 넘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왈 천 개만 넘어요. 백 개도 넘지 이러셨답니다.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덕분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와 또 에피소드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송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나훈아의 산메아리 강메아리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나훈아 버전은 없고요. 배성 버전이 있거든요. 배성의 버전으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는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같이 잘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군산의 미아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다가오는 18일 셋째 주 토요일에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라인댄스 대회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훈련하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신 쌤과 회원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방주연의 생각해 보세요고요. 녹음했다가 같이 들을 겁니다. 대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도 해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우리 미화님, 동료분들, 선생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이왕이면 좋은 결과에 상금도 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인사와 신청곡 남겨주신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네, 감사드리고요.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나훈아의 가고 싶은 내 고향 3부 시작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부에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더 많이 띄워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 칠곡의 덕상의사님이요 아까 1부 때 오늘 은다방 하는 날이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은다방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부 4부를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은다방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작진하고도 상의 안 하고 지금 제가 떠오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생각은 어떠신지 은다방 이쁜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다방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합니다. 테이블이 협소해서 또 합성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늦지 않게 얼른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은다방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가시덮친 장미님이 청해 주신 백년설의 번지없는 주막으로 음악다방 시작을 했습니다. 상도동의 우리 조남주 애청자님께서 오늘 우연히 만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받쳐주신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가족들 만나러 오시면서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도 늘 한결같이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요. 상도동 가족 일동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조남주님. 저희 그 아름다운 인생에서 녹음방송 때 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드린 걸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시였어요. 그리고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도 오늘은 좋은 글들 시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7월이 문을 열었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보약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게 미소 짓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7월에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꿈꾸고 다듬는 7월이길 바랍니다. 욕심보다는 배려를 통해 인덕을 쌓는 7월이길 바랍니다. 작은 미소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작은 바람이 늘 마음에 자리하는 7월이길 바라봅니다. 햇살이 뜨면 찡긋 웃는 미소를 보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대신 빗방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7월이길 바라봅니다. 어려운 인생길도 결국 인내와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7월이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마음속에 작은 꿈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7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이고 내일도 감사이며 모레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꿈꾸는 7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아름답다 중에서 이렇게 멋진 글을 주셨습니다. 아 정성이죠. 뭐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곡히 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다 사랑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칠곡의 덕상거사님도 또 좋은 글을 주셨는데 오늘 글풍년입니다. 행복한 시절 그때 그 시간을 멈추어 둘 것을 그저 님이 좋아 웃던 그때의 모든 공간을 닫아놓을 것을 어느 불교 서적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여기서 님은 불보살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은다방 문 여는 날이지요. 칠곡의 덕상거사님이 네 문 열었습니다. 김상진의 어느 여인에게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덕상거사님이 이정민의 어느 여인에게 청해 주셨어요. 요게 이제 원곡 가수고요. 또 대구의 주순이님도 그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을 청해 주셨는데 원곡자로 한번 만나보죠. 뭐 유진아의 찻집의 고독인데요. 요거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소개하고 노래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 진행자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힐링합니다. 저는 늘 받기만 하고 드릴 게 없어요. 대구는 어제부터 치맥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제작진님들 진행자님 힐링도 하실 겸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아유 네 말씀만 주셔도 너무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한잔했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다방 DJ 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듣기는 해도 제가 손에 하는 일이 있어서 많이 듣기만 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 그래도 자주 찾아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해운대 방현재님도 엘살바도르는 옛날에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중남미는 다 축구들을 잘해요. 더운 지방이 축구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더 잘하면 좋은데 속상합니다. 우리 부안에서 최주열님께서 저는 54년생인데요 민호님이 벌써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다고 하니까 좀 네, 점점점 그냥 손주 같은 예, 우리 청취자께서 투정한다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일산택시 김수산나님도 오셨어요. 저도 출석합니다. 더운데 수고 많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들꽃님의 신청곡 김상진의 고향에 살자 그리고 광안학구 성현동의 김영구님 신청곡까지 듣고 올까요? 안정희가 부릅니다. 그리워지네.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청해 주시는 신청곡을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소개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전해드리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들고양이의 능수버드를 청해 주신 금채영 기사님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또 홍의주의 지금도 가고 싶어를 청해 주신 은하수님 이 노래는 어제 끝곡으로 들려드려서 오늘 또 못 들려드리고 그래요. 아인 음악다방은 저의 20대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운 다방이에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은하수님. 3부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장창원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3개월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아유, 네, 큰 슬픔을 당하셨네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위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해 주신 배호의 비 내리는 경고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마무리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DJ 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에서는 축하사연과 축하곡들을 좀 띄워드리려고 해요. 먼저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는 파주에 계신 우리 특전사 예편하신 우리 김윤풍 기사님의 사연과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감사합니다.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신청합니다. 오늘이요 아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윤풍 기사님 저녁 식사 아내분과 맛있게 잘하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파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바로 이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 부평의 우태백님 한 시간을 망설이셨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쑥스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을 망설이다가 보냅니다. 오늘 5월 18일 날 음력으로 오늘이 제 아내 마누라 한순혜의 회갑입니다. 연애할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멋지세요. 연애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들려주셨군요. 진성남입니다. 고향 처녀.

연애 시절에 애인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 진성남의 고향처녀. 이제는 회갑을 맞으신 아내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주셨고요. 우태백님. 이어진 노래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희준의 길. 저희 지금 음악다방 그 간판이요. 은다방으로 거진 굳어지고 있는데 배정환 기사님이 길다방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래 그 다방은 한 글자로 많이 지어지잖아요. 별다방, 꽃다방, 길다방, 은다방. 네. 아무래도 저 배정환 기사님 길다방은 다음 2호점 할 때 하기로 하고요. 네. 은다방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천 부평에서 말그노스님이 음악다방 은다방 오늘 매출이 좀 괜찮으신가요? 애청자님들이 엽차는 안 마시고 모두 비싼 쌍화차만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흑자입니다. 인천 오라방님, 인천 테이블은 선곡이 참 좋습니다. 저는 지금 두 잔째입니다. 차를. 네, 쌍화차 두 잔째 듣고 계시고요. 대구 테이블 전정구님, 오늘 왜 이래요? 음악이 짱이에요.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같이 즐겁게 즐겨주시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지금 찾아주신 각 테이블 소개 조금 하고 네, 또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테이블 왕의 청자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 담장에 소담스럽게 핀 능소화를 바라봤습니다. 아, 내가 정말 능소화이런가 되뇌었습니다. 여름꽃의 대명사지요. 꽃말이 기다린가 그리움이래요. 행복한 저녁입니다. 해주셨고요. 아, 제가 코가 지금 콧물이. 대구 역시 같은 대구 테이블 우리 평강국류님 아까 들으신 가고 싶은 내 고향 나훈아의 노래였죠. 아닌가 김상진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강규남님 김정구님의 바다의 고향시 음질이 비오는 소리가 너무 정겹습니다. 옛 생각이 나요. 이렇게 또 덧붙여주셨고요. 일찍 주신 여러분들의 사연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번호 3411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어제도 찾아주셨었는데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최무룡의 노래인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어요. 외나무

고생들 합니다. 했습니다. 아,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 노래가, 예, 저희 지금 선곡이 돼 있는데 뒷번호 4604 쓰시는 청취자님이세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보고요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 손님 끄는 솜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한 곡이 발표되는 순간 그야말로 옛날에 라디오로 입시 합격자 발표 듣는 것처럼 너무 기뻐요. 다들 이런 기쁨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가끔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 청해 주셨고요. 오늘 이상열의 노래를 정임진님도 청해 주셨는데, 음악다방 노래 좋다고 이상열의 나니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새싹 우리 신규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한 번만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옥님, 6개월 된 반려견하고 산책하느라고 일주일째 산책을 하고 계신데요. 덕분에 건강도 챙기시고 잘하셨습니다. 현미의 밤안개 청해 주셨네요.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 은다방 꽉 채워주신 성황리에 자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천테이블의 손대식님, 관악구 삼성동테이블의 박은자님, 또 뒷번호 3411님. 네. 월요일 다음 주에 꼭 신청곡 주세요. 저희가 꼭 선곡해드릴게요. 3411님. 부산테이블 금채용기사님, 제가 볼 때는요 차는 안 마시고 진행자님 말씀하고 노래만 듣고 즐기는 것 같아요. 호호호 이렇게. 그리고 방송만 들어도 감사하고 우리들의 놀이터같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의 정영옥님, 네 고맙습니다. 또 해운대 방현재님도 목요일 밤도 훌륭히 잘 지나가네요. 잘 들으셨다고 인사 주셨어요. 추순이님도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저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 추순이님 감기약 꼭 드시라고 챙겨주셨는데, 네 아까 콧물이 조금 나왔어요.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은 고향 떠나온 지 45년 됐습니다. 그리운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영보, 종희, 윤명섭 친구들아 잘 있지. 네. 나훈아 노래는 오늘 나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번 선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영구님 수박을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대요. 집사람의 행복한 웃음도 같이 있습니다. 은희의 꽃반지 끼고가 오늘 마지막 곡이고요. 내일은 녹음방송인 DJ의 선곡으로 내일은 여러분 못 뵙고 월요일날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과 휴일도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말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겉보기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점이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척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묵묵히 주변을 돕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의 특별함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특별함에 먼저 눈길이 가죠. 말재주가 뛰어나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어떤 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해문이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뜨거운 걸음마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을 잘한다든지 운동신경이 좋다든지 어딘가 남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내며 오래도록 꾸준히 공을 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는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40장 법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특별한 선이나 기술이 있어야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오래도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공을 쌓는 일이야말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특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히 공을 쌓고 있을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손재주가 있다든지 운동신경이 남다르다든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은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이라도 정작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이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주변과 나누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쓴다면 결국 언젠간 외톨이가 되고 말 겁니다. 성공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테고요. 비록 특별함이나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도록 평범을 지키며 꾸준히 공을 쌓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빈손으로 왔다가, 전낙원의 기도, 졸 오스트로프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지요.

대종사님께서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한 평범은 비범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똑같아 보이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든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일이란 사실 평범한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오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평범을 지키며 꾸준히 공을 쌓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오래도록 평범을 지키며 꾸준히 공을 쌓는 특별한 사람, 그렇게 진정한 성공을 이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박은환의 보통 사람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주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교리도, 그러니까 원기 47년도에 소위경전이 완정이 되면서 거기에 실려있는 교리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리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도는 원불교의 사실 핵심이죠. 이외에 더 보탤 것도 없고 이외에 더 뺄 것도 없다.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요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주세벌 대종사 일대 경륜이며 참된 법의 진수이니 등이 연급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되고 또한 낙원을 건설하는 신성한 도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 도판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어질 때는 결국 교리도의 형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이 도판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다가 건설이 될 때는 이 도판 형상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종사님의 원력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세성자의 원력이 그러셨고 가르침이 그러셨고 또한 지향하는 바가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상에다가 만들어야 할 것은 결국 교리도 이대로 이 도판대로 만들면은 낙원 건설은 재기 중이라, 즉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이런 글자가 이제 중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원 원광대학 중국 학생들을 만나봤더니 이 글자를 자기들도 봤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가는 자기들 잘 모른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냐고, 우리들도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글자인데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나 뭐 인이라는 그 글자의 의미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것에 그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를 파자를 하면은 이제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울 호자거든요. 이게 조울 호자가 되고, 이렇게 아들 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공자가 됩니다. 다음에 아들 자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맹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대로 다 뺀 뒤로 하면 배우락자가 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학공맹, 그런 뜻입니다. 호학공맹. 다시 말하면 공자, 맹자처럼 배우기를 좋아해라. 또는 공자, 맹자를 배우기를 좋아해라. 같은 의미죠, 결국. 그러니까 공자님처럼 맹자님처럼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배워라, 그 의미와, 이게 중국 사람들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은 공자, 맹자를 배우기를 좋아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대성인인 공자, 맹자를 통해서 학문이나 도덕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준해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것도 그 이름 따위 없어요. 이걸 이제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견자와 각자가 이제 앞으로 붙어야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붙는데 견곽이론이라. 견곽이론이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렇게 한 것이 이걸 하나 따고 다음에 이걸 조금 붙여가지고 원자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론, 견각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깨우쳐라. 우리들이 이론 진리를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 깨우치자. 이제 그것이 이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냐. 현상의 눈으로 진리를 보자. 눈을 뜨면 바로 볼 수가 있고 귀를 열면 바로 들을 수가 있고 입을 열면 바로 말할 수가 있도록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아울러서 그 내면의 이치, 이론의 저변의 이치는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눈으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귀로는 안 들리고 말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이치는 결국 마음으로 깨닫는 길 외에는 이제 다른 길이 사실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이게 전체를 깨닫자. 그래서 호학공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견각이론을 하자. 네, 이런 의미를 제가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이제 파자도 있고 또한 합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자를 하고 합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호학공맹하듯이 견각이론이라고 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형상이론이 어떤 거냐? 형상이론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대중사님께서 이제 총부에 거주하시면서 조성광 등 몇 분과 이제 남중리, 지금으로 봐서 남중동이죠. 총부에서 조금만 가면 남중동입니다. 거기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소나무가 아주 예쁘고 귀엽고 잘생겼는가 봐요. 그냥 낙낙장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아, 저 소나무 참 아름답다. 좋다. 저 소나무가 총부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저녁으로 늘 보고 구경을 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말씀을 예, 할 때 대중사님께서 그렇게 생각 말아라. 남중리의 소나무가 총부를 여의지 않았고 총부 소나무가 남중리의 아니 총부가 남중리의 소나무를 여의지 않았는데 꼭 남중리 소나무를 총부로 옮겨놓고 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군사님께서 지상에다가 이렇게 이론상을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제자들 같으면 아 이게 바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총부와 남중리와 소나무가 둘이 아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리기 이전에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랐는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으신 뒤에 또 설명을 듣고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를 품 안에 안고 장중에 구슬같이 알고 사시는 성자들은 개안이 있겠습니까? 뭐 지경에도 있겠어요? 우주 전체가 내 집 앞마당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눕는 자리, 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가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의 위다. 그대로 진리다. 이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대로 나열됐어요. 우주는 우주대로, 건고는 건고대로, 강산은 강산대로, 하해는 하해대로 다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는 걸 보고, 아, 저거는 산이다. 저건 바다다. 혹은 저건 기차다. 푸르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면은 사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마나 찍으면은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상근기다 말이죠. 그러면 최상의 근기는 이 자체를 아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를 상근기는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마나 찍을 그 상황을 아는 것도 최상근기는 아니지만은 상근기다. 그래서 그 상근기가 이치를 알면 되지만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결국 원상을 그릴 수밖에 없다. 대중사님께서 원상을 그리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주 보는 자리다. 재벌제도의 시민 자리다. 일제중생의 본성 자리다. 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내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아는 것이 최상근기고 이 자리를 아는 것이 상근기고

이름으로 할 때는 보호그로거든요. 사람 이름으로 부를 때는 보호그로입니다. 그냥 아버지 부자인데. 그래서 야보 도천 선사 이분이 있었는데 그 원상을 그려놓고 이제 뭐라 했냐 하면은 원상한테 그려놓고 법불곡이다. 법이라는 것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수위 안 명고 누가 이름을 붙였냐? 누가 이름을 붙였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왜 이름을 붙였냐? 그래서 하느님이다, 뭐 상제다, 법신물이다. 누가 붙인 거냐? 마하대법왕이, 마하대법왕 큰 법왕이면 부처님 아닙니까? 그 법왕 자리는, 진리 자리는, 부처님의 진리 자리는 무단형 무장이라 짧은 것도 없고 또한 긴 것도 없어. 현상적으로 볼 때 길고 짧으면 있지 그 자리가 어떻게 길다 짧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래비 조백 검고 흰 것도 없다고 말이죠. 뭐 검은 것과 흰 것 현상적으로 보면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조백이 없다. 그래서 수척 곳곳마다 따라서 그 곳에 맞게 따라서 푸르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다. 예를 들면 봄에 한 이파리가 나와서 그게 피어나다가 딱 떨어지고 가을에 다른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누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봄에 피어난 그 이파리가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된다. 이제 그 장소 장소 따라서 누렇게 될 수가 있고 빨갛게 될 수가 있고 시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발관 조예미요 꽃이 피면은 아침에 그 요염함을 할 수가 있다. 그 꽃이 피니까 요염하지 꽃이 안 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이제 장미 줄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장미 줄거리 속을 한번 파헤쳐 놓고 보자. 그러면 이 속에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또 꽃이 있는가? 없어요. 그 장미 줄기를 한가운데로 빠개 놓고 모르죠.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파헤치면 그 요소는 있으려나 몰라도 우리 육안으로는 그걸 짜게 놓고 보면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은 아침에 그 요염한 빨간 장미, 노란 장미를 볼 수가 있더라. 인조축만상이라 그 숯불이 그렇게 봄에 잎이 피어서 여름에 울창하게 숯불 이루지만 늦서리에 결국 떨어지고 말잖아요. 소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쫓아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진리의 하택이었고 그 빠른 우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치느냐. 그래서 이 질자도 병이라고 모르지만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빠를 질자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눈 깜짝을 사이에 번개가 치잖아요. 신뢰역 비광이라 그렇게 치지만 사실 광명이 난다 할지라도 반짝하는 그 광명도 사실은 광명이 아니다. 그 눈 깜짝하는 사이에 치는 그 빛도 사실 빛이 아니다. 범성원난 측하고 용천기 탕량가 범부 성현 중생 부처 이거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헤아려?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떻게 또 용천기 탕량가 뭐 하늘이다 멋있다 진리다 그걸 어떻게 탕량하냐. 헤아리다고 하면 탁 그러거든요. 탁 그냥 법도 줬다 하지만 도우 그러지만 탕량가 어떻게 헤아리냐고 하죠. 길다 짧다 뭐 높다 크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죠. 고구민불식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건립 호금강이라 그래서 방편적으로 감히 금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놨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한번 득통선사가 쓴 오가에 금강경 오가에 서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이 금강경도 금강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방편으로 이 방편이란 말이거든 권위란 말은. 방편이 실지가 아니거든요. 그 장자에 보면 명자는 실집이니라. 명자는 실집이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의 손님이야. 다시 말해, 실제 손님이니까 주인 아니잖아.

하네요. 명년의 실집이니라.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결국 실상의 그림자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금방이라고 했지만 이 금방 자체도 주체는 아니다. 뭔가 있다. 있는데 그것을 금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야보 도튼 선사가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그 안목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현상은 나타난 모든 것들, 크고 작고 뭐 많고 또 적고 뭐 비고 실지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자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 형상이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는 그 야보 도천 선사가 한 얘기를 했는데 육조대사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이죠. 육조대사도 결국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점 찍었을 때 다음에 이런 상 그렸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는데 한번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유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분명히 한 물건이 있다. 있지. 그것이 무두, 무미, 무명, 무자. 무배, 무면이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등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없다 그 얘기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분명 없다고 말이죠. 없다. 제인환식부와 여러분은 알겠느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 알겠느냐. 아,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령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아, 강아지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건 강아지 뭐 종류야.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모르지만은 진돗개 뭐 풍산개 등등 이야기하려고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저건 개다. 저건 닭이다. 이건 소다. 이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물건은 머리, 꼬리, 이름자, 글자, 등, 또 얼굴도 없는 이것을 너희들 알겠느냐? 누가 감히 그에 대해서 대항을, 즉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내가 손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시내의 불성이다. 맞아요, 이건. 재불재성의 본원자리고 시내와 우리들, 더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의 불성자리가 맞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럼 보통 스승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스승 같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인가를 해줬을 겁니다. 뭐 견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너는 어느 정도 경지 올랐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려면 육조대사는 크게 아니다. 향여도 무명무자언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름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고 했는데 여편한 작 본원 불성하지. 얘가 문득 본원이니 불성이니 이렇게 해서 지어서 부르고 있으니 여향거유파 묘람두야 지혜 종도라. 이 묘람은 선빵을 말합니다. 암자 같은 거죠. 너는 거기를 향해서 간다. 그 얘기는 너는 한 뭐 종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종파의 그 수장이 돼서 선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혜 종도라고 그랬어요. 지혜 종도. 아르마리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는 그 정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모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산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타이어 교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 못지않게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이나 파손 부위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형차는 앞바퀴, 후륜 구동형차는 뒷바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 타이어 상태를 살펴서 앞뒤 위치 교환을 하는데 보통 X자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앞바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바퀴에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창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창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

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광주 원음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중앙총부 입구에 위치한 마음과 마음 카페의 담벼락에 여름꽃 능소화가 한창입니다. 그 아래로는 옥잠화가 오종종하게 서 있고요. 꽃대 하나에 주렁주렁 돌볼 자식들을 가득 매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연의 눈길이 가도 마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총부의 나무, 꽃, 새들을 바라보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7월 3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해도 절반을 보내옵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 하신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공부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더욱 챙겨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종법사님께서는 유럽 교화 현장을 순방하고 계시오니 가시는 걸음걸음 일원의 법정자를 두루두루 뿌리시고 일원 해상의 법연들을 더욱 굳건히 이으시며 곳곳의 은혜와 평화의 정신을 살려내시고 강건하게 귀환하시기를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7월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심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모든 경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폭우, 폭염, 낙뢰 등 날씨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몸과 마음이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주위의 인연들과도 잘 화합하여 일의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달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의 세계는 AI의 등장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와 마주하고 있나이다. 어떠한 변화와 마주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원불교 개교 정신에 바탕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으로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한 결함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WBS 원음방송도 라디오와 TV를 통해 이 이론 교법을 널리 전파하고 정신 문명을 확장시켜 이 세상이 결함없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이 원음방송이 방송 교화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으로 밖으로 도와주시옵고 지속 가능한 방송 교화 사업장이 되도록 은혜와 유력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의 원음방송이 있도록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CMS 등 유지 후원불사와 사업건립에 동참해 주시고 법문공양과 일반 성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며 예상과 이번 만났을 때 다같이 진급하게 하옵시고 천도 주관하는 모든 영가들도 이 이런 교법으로 완전한 해탈 천도가 이루어지고 밝은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전 세계와 한반도가 무지 가난 질병 전쟁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기원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심신간 건강한 가운데 더욱 특별한 서원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일심봉 주가 없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3편 수행 가운데 흰 마음에 관한 법문입니다. 만덕산 농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예비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덕산은 대종사님께서 처음 선을 나신 곳이니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선도 하여 서원과 신심을 굳히어 열에 만덕을 갖추는 훈련을 하라. 너희들이 만덕산에 갈 때 단 마음과 흰 마음으로 가라. 옛말에 감수화 백수채라는 말이 있다. 단 것은 화를 잘하고 흰 물은 채색을 잘 받는다는 뜻이다. 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에게 단 것을 주어라. 그러면 화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다. 그 그림만 가지면 천지와도 바꾸지 못할 무가보의 그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흰 마음으로 가라.

단 것은 남들에게 주고 오로지 흰 마음으로 가라. 만덕산 농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예비 교무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 역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경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일이나 사람도 싫증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변한 건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내 마음이란 걸 알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마음이란 묘해서 잡으려 할수록 잡히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챙기고 돌봐야 하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죠.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주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최초 법어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성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제15 부촉품 1.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것이요. 같이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그대들 가운데 수도에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 만일 그와 같이 본의를 잊어버리며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그 어찌하려는가. 그때에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다시 정신을 차려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라.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곳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2. 원기 26년 1941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3.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백년꽃이 활짝 피네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9 이날 다시 설법하시기를 동란 중 애석하게 참변당한 몇몇 교우를 생각하면 섭섭하기 이를 데 없으나 옛날 육조제사 같은 대도인도 묵은 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앗으러 온 자까지 있었다 하거든 여러 영가가 과거 무수겁을 드나들 때에 어찌 상극의 업이 없었으리요. 그러므로 이번 참변은 다 묵은 큰 빚을 크게 갚아버린 기연이 되었나니 오히려 통쾌히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빚을 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 영로가 길이 광명하려니와 만일 다시 투쟁으로 갚으려 하면 상극의 원인이 되어 악연이 길이 끊일 사이 없으리라. 여러 영가는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육무예한 부처님의 상생대도에 귀의하라. 한 생각 돌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리어 다 같이 화하게 되고 한 생각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일에서 같이 망하게 되리라. 일체 중생이 한 진리, 한 천지 가운데 생을 받은 동포 형제들인 바 이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니 이왕이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극락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영가에게 설사 앞으로 죄업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거는 마음이 없으면 악업이 점차 스스로 소멸되어 가려니와 비록 남은 죄업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거는 마음이 있으면 악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여러 영가는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원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대도로서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얻어서 선도 낙지에 웃음을 머금고 출연할지어다. 20. 부친의 임종이 가까우신지라 한 귀의 송으로서 최후를 부탁하시니 서원 성불 재중 기위 청정 일념이라. 번역하면 부처되어 재중하기 서원하시고 청정한 한 생각에 귀하소서라. 21. 송혜원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공산동지의 몸은 가시였으나 참 공산은 간 것이 아니며 공산의 그 알뜰한 봉공정신과 창립공로는 우리 회상의 발전과 어울러 한없는 세월에 길이 빛날 것이요 최후 일념에까지 굳게 뭉치어진 대서원력과 깊은 정의는 앞으로 이 회상에 천공산, 만공산을 배출할 큰 원동력이 될 것을 믿고 또한 기원하는 바이다. 22. 박재봉 부보를 장수에서 들으시고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재산동지 영가시여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으며 그에 따라 따로이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으나 현실 나타난 것으로 볼 때에는 또한 오매 온 것이 분명하고 감에 간 것이 분명하여 이에 따라 만남에 반갑고 갈림에 섭섭한 정이
또한 없지 아니한지라. 멀리 부보를 듣고 석별의 정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가서 애도의 정을 다 펴지 못함을 섭섭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대업을 위하여 한없는 세상을 드나들 적에 본래의 그 서원과 본래의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나아가면 우리가 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오고 감이 오직 본래의 이 일일 뿐이라 무슨 봉별시회가 따로 있으리요. 재산동지 영가시여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가셨다가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돌아오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생사편 19장에서 2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최후의 일념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0. 대산종사 새해 첫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새천지 개벽의 역사를 대종사나 정산종사나 선성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을 이 한 해에 빌면서 과거는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다만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노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선한 사람은 오래 가고 악한 사람은 한때에 그치나니 그것은 진리가 악한 사람을 오래 두지 않기 때문이니라. 22. 한 제자 여쭙기를 삼원 오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책에 구애되어 그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각각 다르듯 부처님도 좌우 협시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 역사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뒷사람이 쓰는 법이라. 4,500년 안에 삼원 오성이 자연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지금 그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23. 한 학인이 수운 대신사는 후천계벽에 새세상을 여는 문열이를 하신 어른이라 생각되옵니다 하고 사례니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증산교에서는 증산 선생을 천사라 하며 원불교에서는 우리 스승님을 종사라 하나니 이는 후천 개벽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신사와 천사와 종사가 각각 맡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니라. 신사는 귀신같이 아는 스승이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책임이 있고 천사는 하늘 일을 하는 음부계 스승이라 천지 공사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종사는 현실계를 담당하는 스승이라 후천계벽에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이 있나니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선천에서 맺힌 원한을 현실계에서 해원상생하여 계벽에 새 시대를 이룩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수 있느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도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대종사께서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개척하며 일을 하시었으니 세상이 우리 회상을 뒤따라오느니라. 중생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나 불보살은 합하기를 좋아하므로 불보살이 세상에 많이 나오면 세상은 하나의 세계로 건설되는 것이며 세상의 움직임도 자연히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가진 시비와 생사에 고해받지 않고 오직 진리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하여 일할 뿐이니라. 2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은 서서히 묵어가고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므로 앞으로는 동서양의 학자들이 자기 학문이나 철학이나 원리나 이론을 내세울 때 이런 대도 이런 철학에 입각하여 주장하게 되리라.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천하 대세에 따라 이런 대도가 드러나게 되면 교화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니 우리는 그런 학자들을 우리의 사도로 알고 격려하고 감사하자.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 사람이 지금요 이런 분야 전문인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하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지금 말이죠 재단 만들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빌 게이츠가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요.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서 이 GPT 이게 지금 GPT가 두 번째 큰 발견이다. 큰 발견의 혁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요. 큰 발견의 혁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요. 우리 창타님 GPT 활용하십니까?
1: 못 해봤어요.
0: 못 해봤어요? 연타님도 못 해봤어? 경수님 못 해봤어? 나나 똑같네. 나도 못 해봤어요, 사실은요. 자, 못 해봤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도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주 만유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재복의 출처와 근원이 되죠. 자, 그 재주고 복주는 그것이 말이죠. 그 당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GPT. 자, 이거 지금 이제 로봇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혁신인데, 이 혁신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내가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이죠.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GPT도 이것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요. 불공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 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공 잘해야 되겠죠. 그거 못하면은요. 불공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신앙 잘못하는 거라니까. 아이, 부처님에게 불공 잘못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상 신앙에 불공 잘못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저 불교 불상 숭배에서는 설명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상의 숭배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GPT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가 불공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GPT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았냐면요. 질문. 질문을 잘해야 돼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권사님, 질문 잘해야 된다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이게 말이죠. 착착착착착착 달라져. 자, 지금 교학대학에 어느 교수가 우리 어물기 할까요? 신입생들 들었잖아요. 이번에 들었으니까 가들한테 설명할 내용을 야한테다가 딱 물었어요. 야한테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25초 만에 원고가 착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초 만에 신입생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딱 물으니까요. 25초 만에 원고가 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은요, 그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내용의 대답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퀄리티가 달라져요. 퀄리티가 뭡니까? 질. 질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GPT에게 불공 잘하는 것은 질문을 잘해가지고 좋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불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대종사님 담대 때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대종사님 그러셨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런 게 누가 어떻게 물었다 그랬습니까? 알아야지 묻지. 어떻게 대답을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강군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 지금요 수양연구요론 불법연구의 취직이야. 처음이 그렇게 나고 나 보내는 영광군 백수면 길룡에서 불법을 연구하신 박아목이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으라고 하니까는요, 물을 것이 없으니까는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친절하시게도 길룡이다, 길룡이.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가르쳐 주시대요. 질문 잘한 겁니까? 아니, 몰라도 돼요. 야, 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이 이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나오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좋은 대답을 받아내는 것이 불공자라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고 질문해가지고 별것 아닌 대답을 받아내는 것은 불공자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제 얘기하니까 알지. 자, 질문을 잘해야 된다. 자, 이것이 말이죠. 첫째요, 우리가요. GPT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 질문을 잘하자. 자, 우리 질문 잘합시다. 이제 질문을 이제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좋은 도구가 돼야 돼요. 좋은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뭡니까? 아이씨, 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도구 아닙니까? 하, 그래서요, 우리가요, 방에 살면서도요, 이것도 필요한 거, 이것도 필요한 거 다 놓고 살죠? 다 필요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이 GPT 가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이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대의 시대를 잘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현대의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냥 도구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예요. 자기 몸의 일부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되어야지만이 그 말이죠. 챗GPT에게 불공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아주 방점이 그 찍혀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얻는 그 지금 효과와 사용 못하는 사람의 효과 이것은 엄청나게 서로 지금 차이가 나고 차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또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GPT라고 하는 거. 새로운 새로운 생태계 일부예요. 새로운 생태계 일부다 이 말이죠. 생태계. 제가 생태계 아까 얘기했죠. 아니요. 나무도 건강성 얘기하면서 제가 하엽수하고 관계 또 꽃 피는 것도 전부 다 생태계 아닙니까? 생태계로 다 연결시켰죠. 그래서요, GPT라고 하는 이 도구도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생태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가장 두 번째 혁신적인 그와 같은 혁신의 내용을 이 지금 지금 이거 만들어냈다 하는 지금 극찬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앞으로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이제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 AI. AI의 아주 지금 극도로 발달된 AI 아닙니까? 극도로 발달된 AI죠. 그 다음에는 그 기재는 뭔가 하면요. 빅데이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가 뭔가 하면요. 그거다가 갖다가 텍스트북. 텍스트북이 뭡니까? 자료죠. 집어넣기만 하면은 수많은 자료가 있죠. 하, 지금요. 지금 회장님 원광대 도서관 가끔 가시죠?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현대를 잘 사는 사람은 도서관 하나를,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대를 잘 사는 사람은 도서관이 자기 방이 안 돼가지고 수많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근데 그 빅데이터의 기재에는 뭔가 하면 클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 엄청난 용량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없으면요, 빅데이터가 하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AI는 뭔가 하면 초고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AI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GPT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뭔가 하면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계의 일부가 됐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일원상 신앙으로서, 일원상의 진리로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불상을 우리가 숭배함으로써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불상 숭배, 일원상 숭배, 이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멋지게 활용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계기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교회품 12장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품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참 그 일원상 숭배의 그 마지막 그 이제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불상을 계속 숭배를 하다가 보면은요. 그 이제 그 첫째 이게 뭐가 생겨나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력에 대한 각성, 불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 그게 아까 불상 숭배를 우리가 하면서 아까 내가 이제 GPT 얘기했죠. 그런 부공할 수 있습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0: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딱히 뭔가를 아주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요. 이 여름 특유의 날씨만으로도 정말 치열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역도 또 폭염에 시달린 곳도 모두 모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애쓴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아침이에요. 한 주의 끝인 오늘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그냥 눈 딱 감고요. 그저 좋은 것만 떠올려 보기로 할까요? 7월 3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홍대광 해피엔딩 듣고 왔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선 안 좋은 일들을 빨리 잊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보통 왜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이 좀 남으시더라도 오늘은 싹 잊고 개운한 마음으로 리셋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로라장 있는 날이니까요. 3부에는 신나는 노래도 준비해서 놀러 오시고요. 무엇보다 2부에는 늘 여러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신청호가 짬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세 곡의 노래와 그 이유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7시 30분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안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과 신청곡들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뒷번호 0748님께서 멀게만 느껴졌던 금요일이 드디어 왔네요. 오늘은 칼퇴하고 바로 집에 가서 맛난 저녁 먹고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몰아서 보려고요. 빨리 오후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계획이 굉장히 알차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미 다 짜여 있으시네요. 오, 진짜 기대되시겠는데요. 이렇게 뭔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뭐 뭘 봐야지, 뭘 먹어야지 막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더 기다려지죠, 그 시간이. 오, 그래서 오늘 만난 저녁은 뭘 드실 건지, 못 본 드라마 뭐부터 시작하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무법중년님. 장마가 반갑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네요. 너무 많이는 오지 말고 적당히만 왔으면 좋겠어요. 연아씨, 매주 금요일 로라장을 잠시 문 닫고 더운 여름 동안 락 페스티벌로 시원한 락 음악들 잠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 그러면 여름 동안 로라장에서 락 음악도 저희가 한번 수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스타트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무법중년님, 오늘 로라장에서 듣고 싶은 락 음악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일, 손디아 시작. 스위스로우예요. 당당한 그녀가 아름답다.

박성일 손디아의 시작 스위스로 당당한 그녀가 아름답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저는 출근길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구나 체험하면서 이걸 실감하면서 좀 출발을 했는데 구간구간마다 비가 좀 굉장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보행자분들도 안전운전, 안전보행 하시길 바랍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요. 0972님이 비가 와서 좀 선선한 아침이에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오히려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아주 무더웠던 것들은 살짝 누그러진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많이 건조했던 느낌이었는데 이거 좀 촉촉하게 비가 오랜만에 내려주니까 저도 살짝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피해 없이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적당히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엠플라잉의 노래예요. 스탠바이 미.

엠플라잉의 스탠바이 미,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헤이즈 해픈 우연 띄워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예린 너무 예뻐 2부 첫 곡이었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잠시 후 만나실 수 있고요. 이사일호님께서 아침마다 모기와의 전쟁이네요. 방충망도 새로 하고 모기장도 쳤는데요.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유유 꼭 애기만 물리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유유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어도 유난히 모기를 잘 물리는 식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혈액형이 더 피가 달아서 그렇다더라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진짜 애기만 물리면 유난히 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모기가 요새 이제 슬슬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숙면의 밤에 모기와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플레이브의 뿌 전해드리고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풀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113 고객님께서 군대 간 큰아들이 드디어 오늘 100일 휴가를 나온다고 하네요. 강원도 고성에서 대구까지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몇 개월 만에 보는 큰아들. 원준아 빨리 와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곡을 보냅니다. 라며 보내주신 룰라 100일째 만남 쿨 작은 기다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113 고객님 신청곡 맞자용.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자동차는 엔진 과열의 위험도 있고 1년 중 가장 무리가 가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도 하고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기능한 장치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 1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단이나 4단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곰팡이 균 등이 원인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살균제를 이용하거나 항균 필터 등을 점검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중에 엔진을 곧바로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엔진 정지 2, 3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면 그 사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런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중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에어컨을 작동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군복무.

오늘도 잊지 않고 로라장을 찾아줘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 뭐? 너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컹떡. 이렇게 금요일마다 너희를 만나는 게 한 주를 버티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믿을 수 있겠니? 뭐? 못 믿는데도 좋아. 난 그저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말이야. 그럼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마음껏 달려볼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right now 바로 신청해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가정 음악 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로스 오브스의 라밤바, 뒷번호 9874 친구가 신청한 DJ DOC 여름이야기, REF의 이별공식, 뒷번호 0715 친구가 신청한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노라조의 사이다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로셀리오의 마카레나 들으면서 신나는 금요일 더 재미있고 흥나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특별한 아침을 맞고 계신가요? 효재 아빠님께서 오늘도 또다시 연하사랑 보내주셨는데 핵이션! 아, 로라장이 또 오늘도 좋은 노래들 많이 골라서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로라장 오픈하도록 할게요.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좋은 음악들도 4부 끝까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4부에는 알짜 정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뛰어드리고 함께 할게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전국 12개 지방정부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500여 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설치하고요. 시설별부터 사용할 계획이에요. 이외에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해서 지도 검색만으로도 가까운 이용시설과 재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롱지 한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지의 응급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도지역 규화 60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과 규화발전을 위한 완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TV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도 제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이. 제가 그런 상담이나 문제 해결에 소질이 있는 걸까요? 저도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은 남 얘기니까 객관화가 잘 된 거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일이 되면 이성을 좀 잃고 남 일이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객관화가 안 되면 남의 일이라 여겨봐도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구피 다 잘 될 거야. Thank you.